일하시면서 보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금상첨화, 바로 우리 음악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또 지난주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5월 들어 처음 맞이한 일요일이라서 오늘만큼은 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그것이 휴식이든 취미활동이든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보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금상첨화, 바로 우리 음악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또 지난주에 감상을 시작한 심청가도 들을 수 있는 날이라서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5월 3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도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

빌러 다니는 내용까지 들어보셨고요.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감상 시간, 심청이가 시비 따라가는 대목에서 심청이 물에 빠진 다음 선인들이 돌아가는 대목까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심청의 나이 15세가 되자 효행이 출천하고 얼굴 또한 일색이라 소문이 원근에 낭자합니다. 그러던 하루는 무릉촌 장승상 댁 부인이 시비를 보내와서 심청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심청은 부친 허락을 받고 시비를 따라가죠. 이 부분 진양조로 시비 따라 건너간다 하고 노래합니다. 이내 무릉촌 장승상 댁에 도착하는데요. 부인은 청이에게 자신의 수양딸이 되면 어떻겠냐 하고 느린 중중머리로 노래합니다. 그렇지만 청이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죠. 부인은 비단과 양식을 후히 주면서 시비와 함께 보냅니다. 한편 신봉사는 배가 고파 등에 붙고 땅은 추워 한기가 드는데 딸이 오지 않으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생각하고 방문을 펄쩍 열고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방을

친구 허허

세상 올라선지 부인지 판결하여 심청순을 부여잡고 방으로 들어가 좌를 주어앉힌 후 네가 과연 심청이냐 듣던 말

일으킨 세우고 아들의 삼형제라 황승감 유골하고 어린 자식 손자.

성감이 원하고 어린 자식 손자 없어 적정한 빈방으로 대하다니 촛불이 오고 분한 것 고스로다 성감이 원하고 어린 자식 손자 없어 적정한 빈방으로 대하다니 촛불이 오고 분한 것 고스로다 내 신세를 생각하면 내 아파도 후여로 저를 듯 공부하니 내 소양 딸이 되어 내 공도 승상하고

심청이 이 말 듣더니 못 보는 아버지는 저를 아들 겸 믿사옵고 저는 부친을 모친 겸 믿사오니 분명 대답 못하겠네다. 기특다 내 딸이야. 나는 너를 딸로 하니 너는 나를 어미로 알아라. 심청이 어쩌오대. 치운방 우리 부친 나루기를 기다리니 어서 건너가겠네다. 부인이 비단과 양식을 후해주며 시비 함께 보낸지라. 그때여 신봉사는 적적한 빈방 안에 따루기를 기다리는디 배는 고파

아니야.

늦게 끈 조선이

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
아마 이완주 먹은 눈이 도랑 출입에서 뚫고 나 챙팽 흩뜨지 부지르더듬 주르더듬 다듬더듬 나가 나가 길렁 개천물에 한 발렸지 미끄러져 거꾸로 물어가오 푸 아저 눈이 아이고 도하동 심학교 죽네 나오라면 미끄러져 봉빠져 들어가오 나오라면 미끄러져 봉빠져 들어가오 나오라면 미끄러져 봉빠져 들어가고 그저 좀 들어가지 아이고 정신도 말고 숨도 잘 쉬고 아픈 데 없이 잘 죽는다 한참 일이 헐쩍 죽 올라간다 죽 하나 올라간다 다른 중은 내려는디 이 중은 올라간다 저 중이 어디 중인고 봉은 사화주승이라 저로 중 장어려 하고 시주 왔다 날이 우여주 정글어져 서산에 펼친 곳에 급급히 내려온다 저 중어 차림 보소 저 중어 거동 보소 굴가쓰고 장삼 입고 108년 주목에 걸고 단주팔에 걸고 용두색 행주관장 채굴에 맞이 따라 차절절 툭딱 짚고 흐온들 흐온들 허를 그리고 올라갈 때 중이라 하는 거 차례사도 연물 속가와 도전물 연물을 맞이 걸면 큰 학세에 간다더라

정신을 차려. 죽을 사람 살려주니 은혜 베꼴 난망이오. 그 누가 날 살렸소? 예, 소송은 모은사 화주성이 온디 돌아가는 길에 다행히 봉사님을 공양미 300석만 시주를 하면 3년 내로 눈을 꼭 떠오리다. 신봉사 눈 뜬단 말에 후사를 생각자님. 내 말을 들으면 눈을 꼭 떠오리다만 봉사 눈 뜬단 말에 아니 그 어쩐 말이오. 우리 절 부처님이 연금하여 공양미 300석만 시주를 하면 3년 내로 눈을 꼭 떠오리다. 신봉사 눈 뜬단 말에 후사를 생각지 않고 여 대사 자네 말이 정녕 그럴진데 공양미 300석을 권선에 적소 적어.

저 부신 분 양 보고 깜짝 놀래 발을 구르며 아이고 이거 웬일이오. 살 없는 두귀 밑에 눈물은 웬일이오. 나를 찾은 나오시다 갯절에 넘어져서 이 지경을 당하였소. 승상등도 보이지 굳이 잡고 말려 그지 온가득 되었소. 말씀이라 하여 주어 답답을 주었소. 살 없는 두귀 밑에 눈물은 웬일이오. 나를 찾은 나오시다 갯절에 넘어져서 이 지경을 당하였소. 승상등도 보이지 굳이 잡고 말려 그지 온가득 되었소. 말씀이라 하여 주어 답답을 못살겠소. 신봉사 할 일 없어. 여봐라 청아, 한더우기를 기다리다 못하여 이 앞에 더듬더듬 나가다가 개천에 빠져 꼭 죽게 되었는데, 아 뜻밖의 몽사가 날들어 하는 말이 공양미 삼백성만 저 불진의 시주를 하면 아이 눈을 뜬다더구나. 그리하여 눈 뜬단 말에 후사를 생각지 않고 공양미 삼백석을 권선에 적어보냈은 일을 어쩔거나. 아 우리 생각하여도 백기부채기로구나. 아버지 너무 염려 마옵소서. 치성이면 감천이라 정성껏 구하여 보겠네다. 심청이가 부친을 위로한 후 그날부터 목욕제에 정의하고 지극청성을 드리겠다. 구원은 단을 묻고 칠성

0: 인제수를 틀리고자 15세나 16세나 먹은 처지를 사려니 몸 팔리는 됐습니다. 있으면 있다고 대답을 하시오. 해는 다 해는 소리 먹은 사천이 땅그루어 그들린다.
1: 심청이 이 말을 듣더니 천재로 좋은 기회로구나. 이웃 사람 알지 않게 몸을 은신하야 성인 한 사람을 청하여 여짜오되 소녀는 당뇨 15세온데 부친을 위하여 몸을 팔려 하오니 주를 사가심이 어떠오. 선인들이 좋아라고 어거 출천지 대효로고 그래 값은 얼마나 주오리까. 더 두들도 말고 공양미 300승만 내월 15일 내로 몽은 살로 올려줘. 그 출천지 대효로고 그러나 저희들도 내월 15일이 행사날이 오니 어찌하오리까. 중갑 받고 팔린 몸인데

잠이 들어 아무런 줄 모르는구나. 잠이

발서 문 밖에 늘어섰거나 심청이 급히 나가 여보시오 선인님네 부친 진지나 망중 지어드리고 떠나심이 어떠오 선인들이 허락을 하니 심청이 눈물 섞어 밥을 급히죠 소반 위에 받쳐들고 아버지 어서 일어나 친지 잡수시오 야야 오늘 아침 밥은 매우 일구나 아가 청아 그 간밤에 내가 묘한 꿈을 꿨다 아버지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0: 띠 또 파란 눈을 뜨면 무엇보자 눈을 뜰꼬 잘 모르는 이 자식아 애비서 흐르르르르라 너 낳은 7일 만에 너를 안고 다니며 동장 쳐다다 내겨인 만큼이나 정성 묵은 근심 핵근심을 노리려고 요해줬더니 이것이 웬일이야 나 눈 안 뜰란다 그때 어선 옛날에 문전에 늘 하나가 예 무지한 놈들아 장사도 좋거니와 사람 샀어 세질랜드 어디서 보았나 옛말은 못 들었나 7년 대한 가물 주고 사람 장사도 좋거니와 사람 샀어 세질랜드 어디서 보았나 옛말은 못 들었나 7년 대한 가물 주고 사람 접어서 빌려거니 당님 걸어진 마음 신년 백모 생년 단발 내 몸으로 대생가리라 돈도 싫고 쌀도 싫고 어떻게 돈에서 싫다 가상 쾅쾅 또 다른 목잡이 주러 널 강대로 동굴치 둥굴며 죽기로만 작정을 하구라
1: 이렇게 그냥 울고 불고 뛰고 야단이 났는데 선인들이 이 정상을 보고 신봉사를 가긍히 여겨 백미백석 마포 평생 먹고 입을 것을 내어주었겠다 심청이 할 일 없어 부친을 통인 어른들께 의탁으로 그러고 할 일 없이 선인들을 따라가는데 따라가

자락을 거듭거듭 걸어앉고 피가 지 흐르란 눈물 얻기신 못해 사무진다. 어떤지면도 뭐지며 천방지축 따르갈지.

0: 정 얼굴에 부딪히니 꽃을 들고 하는 말이 양떠천 풍불행이며 하인추송당 관대라 만원 죽으려고 가는 몸이 언제 다시 돌아오리 죽고 싶어 죽으려가만은 수원수구를 거의 거리 길고 안 줄을 모르고 울며 불며 길을 걸어 강변을 당도하니 산도 우대 덕반덕을 놓고 심청을 인도하던 누나
1: 심청이 동서남북 지형 없이 만경 창판 높이 떠서 영원히 돌아가는구나. 톱판 뛰고 행선을 하는 뒤

백결이라 백빈주 가르매기는 홍유 아르론 달아 들고

가을 그저 가랴. 소동 판 얻은 붕을 의고하여 땀만은 조맹덕 일세 지웅의 안재세요. 어리라우제 기쁜 밤을 고서 성계패를 매니 한산사 세부

땡 들리로구나. 진예술을 바라보니 격강의 상녀더러 만

누나 분집어 혼상의 소사 있고 무산의 토둔 다른 동정호로 비춰오니

아, 생허주랄까라 니는 닌 고은이 윤유천하냐 수로 먼너 계산을 당도거니 풍랑이 대제하고 잔기운이 솟았더니 어떠한 신이 나오난디 키는 곧 잘기나 두고 바삐 건너 계산을 당도거니 풍랑이 대제하고 잔기운이 솟았더니 어떠한 신이 나오난디 키는 곧 잘기나 두고 연이여 결혼하여 이관이 관광하려고 두 눈을 감고 가죽을 무릎 쓰고 따오더니 저기가 놓은 신소재 너 그 말을 듣고 가라 몰라를 주어 꼭지로 촉인 무어 가죽으로 몸을 싸 이물에 터져

얼매로어머 내 일찍 두루를 빼어 동상에다 달고 왔네 세상을 나가두고 내 눈 찾아주네 주소 제안 주어 한통한비 없는 곳이 아니로세 후련히 간 곳 없고 물결만 줄렁 줄렁 배읍하니 몇 밤이며

문중한 사우사을 물과 같이 흘러가니 금풍살비 섞이고 오구가의 쟁년이라 낙화는요 고모 제비하고 추석 공장천 일색이라 강한이 울러 황금이 천변 노아.

한구당도 헌예인 한구된당 소라 대전 가운데 바람 불어 물결 천개 돼서 꺼져주신 날 갈 길은 제일 멀리 멀지나 남고 사면이가 뭐 어두 정글없죠 천지정마 건디 간신히 떠들어와 배전머리 당당 도사옹중자이하 황황각 기회를 잘 잃죠 솜살로 밥 짓고 온수 잡고 동우술 오색 탕수 삼색 칠과를 사 어두 정글없죠 천지정마 건디 간신히 떠들어와 배전머리 당당 토사옹중자이하 황황각 끄마여 우수 기회를 잘 잃죠 솜살로 밥 짓고 온수 잡고 동우술 오색 탕수 삼색 칠과를 상위 차라갈라요 산도 잡아 큰 깔고 개는 넣으세 맞춰놓고 토사공 그동 말아 의관을 점지어 폭채를 양술에 쥐어 폭알 두루둥 두루둥 둥둥 둥두루둥 두루둥 둥둥 두루둥 두루둥 둥둥 막대한 거기 아니냐 하고 싶군년 지수 배를 타고 다살일째 어부가장 홍수 구주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 때 누가로 가야 내주고 해상어 배안장수 오강하로 돌아

박대한 목이 아니냐 하오시구 년치수 배를 타오 다사일째 오북한 홍수 구주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째 누가로 건네주고 해상어 배안장수 오강하로 돌아들어 의산 대지 건네주고 공병어 탈추가르 통나풍 비전해요 저주어 백만 주여요 양양 토연명어 규래 해월은 고범제라 장한우 강동거요 임솔지 초지러러 소동판도 라인 꽃치곡 중중우 사활 허니 고여성우 무정거란 어부지를거며 개도란이 화장보란 우유걸려 체련주여 타고발선 하고보니 성고선이 아니냐 그자부걸 두루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경련어 보벽서 날아다니다가 오늘날 인당수에 인재숙을 드리고니 통이신 안맹이며 서해신 거생이며 북이신 옹강이며 강한 주장화 전택지군이 하감하여 보옵소. 무릎을 안 주고 내려구리 인도가요 반란 없이 도우시고 백천망 금대랄래요 덧대우여 본격고 봉규어여 나봐 점령하여 주옵소. 고사를 다 지낸 후에 심낭자 무대들라.

잠겨왔도다. 영자도 울고 사공도 울고 작은 화자 모두 운다. 장사도 초커지와 우리가 연연히 사람을 사다 인물에다 코가니 우리 후사가 잘 뜨겠느냐.

유언약부터 멋지게 억암살을 그만 두자 닦아 물아 오야.

눈에 봄피 청밭 높이 떠올수 조용.

심청이가 마침내 치맛자락 무릅쓰고 뱃전으로 우르르 가서 물에 빠졌습니다. 영좌도 울고 사공도 울고 격군 화장이 모두 웁니다. 장사도 좋지만 우리가 연년이 사람을 사다 이 물에다 넣고 가니 우리 후사가 잘 되겠느냐 하는 내용도 의미심장하죠. 이렇게 선인들이 도용도용 떠나갔습니다.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시비 따라가는 대목에서 심청이 물에 빠진 다음 선인들이 돌아가는 대목까지 들으셨는데요. 성창순의 소리로

경기민요 연곡 들으셨는데요. 한강수타령, 도화타령, 뱃노래, 자진뱃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현재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인 강효주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웃다리 풍물 들려드립니다. 꽹과리, 징, 장구, 부계, 쇠약기,

저건 내려가시나 아까 신부하라 연출 없는 호박이 두통이라 열었네.

와 함께 하셨습니다. 조공예 이분은 지난날 국가무용유산 남도들로래 예능 보유자셨는데요. 1973년에 지정이 되셨죠. 이분이 어렸을 때 소리꾼이시던 아버지에게 노래를 배워서 빼어난 실력을 갖추어서 당시 여러 놀이판에서 선소리꾼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진도음악의 특유의 그 음악적 멋을 잘 내는 그런 명창이었습니다. 5월 들어 처음 맞이한 일요일입니다. 5월의 달력을 보니까 뭔가가 참 많은데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까지 눈에 띄네요. 우리에게 어린이, 어버이, 스승, 부부 무엇보다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신 어버이의 존재, 그리고 우리를 사람되게 만들어준 스승, 그리고 부부의 결실인 어린이, 그 존재만으로도 소중합니다. 5월은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게 하는 달인가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농사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는데요.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장비를 점검하고 브레이크와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논밭이나 경사진 길에서는 농기계가 전복될 위험이 있으니 속도를 줄이고 급회전을 피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해 주세요. 특히 농기계의 회전 부품 주변에는 옷이나 장갑이 기계에 말려들어가 다칠 수 있습니다. 헐렁한 복장은 피하고 안전 장비를 착용해 주세요. 또 도로에서 농기계를 운영할 때는 야간 반사판이나

0: 뒷자리 4802 쓰시는 분, 농가 월령가 신청합니다. 농사일이 많아지는 때죠? 하셨어요. 네,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수의세의 이성실 장애인식개선팀장과 함께합니다. 바꾸는 일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걸었던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강기훈 대외협력이사님 이야기 듣고 보뜰마을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지역효능감이라는 용어. 이런 말 들으니까 바로 떠나는 도시를 머무는 도시로 바꾸는 일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걸었던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강기훈 대외협력이사님 이야기 듣고 보뜰마을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지역효능감이라는 용어. 이런 말 들으니까 바로 이런 고뇌들이 있어서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줄 방안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셨네요. 그렇죠. 지역효능감 이 용어가 저도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저희 다시 듣기 되거든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정회석 김수연의 소리로 농가 월령가 준비했어요. 뒷자리 4802님의 신청곡입니다.
1: 정월은 초봄이라 입춘 우수 절기 일세 산중 골짜기에는 눈과 얼음 남았어도 저 들판 넓은 벌은 자연경치 변화도다. 어와 나라님 백성들을 사랑하고 농사를 주인이여 농사를 잘 지어.

0: 함께 걷는 사람들. 요즘 여러 영역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배리어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장벽을 없애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배리어프리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상황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중요한 일 같아요.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스윗의 이성실 장애인식개선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웃음이 스윗하시네요, 진짜. 완전 서윗하시네요.

0: 장애분들이 수적으로 굉장히 많은데도 일단 딱 신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채용은 쉽게 하시는데 그런데 조금 지내다가 의사
1: 거죠. 그래서
0: 네 그러니까
1: 네.
0: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나 의사소통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뭐 친구
1: 맞아요.
0: 사이에서도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회사에서도 정말 중요한데 청각장애분들이 수적으로 굉장히 많은데도 일단 딱 신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채용은 쉽게 하시는데 그런데 조금 지내다가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 이직을 권고하시거나 이렇게 바로 이직해야 되는 일들이
1: 스스로가 네.
0: 네, 생기는 거죠.
1: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제 근로하는 환경을 개선해주면 오래 일하지 않을까?
0: 네.
1: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카페 스윗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0: 어떻게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1: 이제 저는 아까 소개 때 잠깐 살짝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수어 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각장애인의 언어를 통역해주는 통역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장애 유형 중에 자연스럽게 청각장애 유형에 관심이 있었고, 소속된 집단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사업을 제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님을 따라서 그럼 이제 저를
0: 같이.
1: 취업시켜 주세요. 이렇게 돼서 막 이렇게 취지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겠다. 이렇게 물론 네. 뭐 저를 좋게
0: 아니,
1: 봐주셨을까요? 그래서 하게 됐고.
0: 아니, 제가 지금 재밌는 거, 그분들의 취업을 도우려고 취업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취업이
1: 그런
0: 되신
1: 느낌인 거죠. 맞아요,
0: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 그러니까 웃기죠. 원래 청각장애인만 채용을 하고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좀 찾아보는 건데 처음부터 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도 아니고 뭐 사회복지를 그렇다고 뭘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영업이나 운영 지원에 뭐 뛰어난 인재도 아니고 근데 그냥 제가 있으면 잘될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했는데
0: 일단 먼저 저를 취업시켜 주세요. 그리고 취업을 하시고,
1: 그래서 이제 채용이 되었고, 그러고서 이제 저를 뽑고 난 뒤부터는 청각장애인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다 의사소통 문제니까요. 수월했죠. 그래서
0: 그쵸.
1: 그게 감사합니다.
0: 서로
1: 대표님께.
0: 감사한 일인
1: 네,
0: 거죠.
1: 감사합니다.
0: 근데 그래도 카페 스윗이 청각장애인만 일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1: 맞아요.
0: 청각장애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병행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왜냐면 우리 사실 함께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1: 네네. 병행한 이유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0: 그냥 청각장애인들로만 구성할 수도 있지만,
1: 네네네.
0: 더 중요한 거는 장애와 장애 아닌

0: 의사소통 문제는 또 수화통역사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문 방식을 여러 가지로 뭐 키오스크 원격으로 요즘 주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나 이런 방식을 좀 다양화시켜서 청각장애인 직원분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갖춰놓고 모시지는 않았고요. 같이 일을 하면서 불편한 상황들을 이제 마주하면서 아, 요런 게 불편하다 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했었죠.
1: 네. 보통은 이제 카페에 그러면 손님이 들어올 때 차인벨이나 그 문 앞에 단 풍경 같은 게 딸랑
0: 맞아요.
1: 뭐 이런 거 제일 많이 하는데 그걸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0: 맞아요. 소리를 듣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손님이 오신거나 뭐 저기요하는 이런 것들은 뒤돌아 있거나 시선을 마주하고 있지 않으면은 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1: 저는 근데 사인보다 진동이 훨씬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인은 제가 그 사인 라이트를 봐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우리가 늘 그럴 순 없잖아요.
0: 맞아요,
1: 핸드폰
0: 맞아요.
1: 보고 싶을 때도 있고.
0: 맞아요.
1: 그러면 어쨌든 몸에 그 진동이 와야 더 이렇게 빨리 아 누가 왔구나 이러시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0: 그런 것도 개선사항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주문을 또 넣고서 손님이 또 사라지세요. 그러면 이제 주문번호를 또 불러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주문번호를 불러주는 기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진동벨로 대신하는 네네. 매장도 있고 이렇게 한 개씩 좀 이렇게
1: 그렇지.
0: 착안했어요. 계속 하나씩 네. 불편한 사항을 맞닥뜨릴 때마다 직원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네. 네, 그러고 이제

0: 3일이 농인의 날이라 그래서 수어를 제1 언어로 모국어로 쓰고 있는 농인들의 이제 날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법정 기념일을 그냥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뭐 4월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날이 있거나
1: 네.
0: 또 다가오는 6월에는 뭐 선거날이기는 하지만 6월 3일이 농인의 날이라 그래서 수어를 제1 언어로 모국어로 쓰고 있는 농인들의 이제 날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법정 기념일에,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 법정 기념일에 인식개선 캠페인이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사실 그냥 길바닥에서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있지만 또 이제 회사가 갖춰져 있고 부서가 있고 또 카페팀과 협업을 해가지고 그 카페라는 공간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인식개선 행사 같은 거를 할 때 아, 좀 잘했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네. 거는 이제 청각장애인 바리스타나 베이커를 뒤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업무만 보게 하지 않았다. 라는 것에 좀 자랑을 자랑?
1: 자랑스럽죠.
0: 네. 네. 좀 아 잘했다라고 느껴지는 건데요. 그렇게 환경들을 하나씩 개선하고 인식 개선으로 묶고 손님들한테 자꾸 노출을 시키면서 사실 손님도 불편하시고 우리 직원분도 불편하세요. 그냥 받는 그 주방 불지처럼 뭐 비장애인이 주문을 받고 그 받은 주문을 제조만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직접 손님을 마주하고 부딪히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겪으시는 상황들을 보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손님이 너 청각장애인이랑 대화 처음 해봐
1: 네네네.
0: 이런 거가 있으시거든요.
1: 네.
0: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막 수어를 연습을 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직접 우리 직원분이랑 대화를 시도하세요.
1: 네, 마치 그 외국어 네, 연습하는
0: 네,
1: 분이
0: 맞아요.
1: 막 이렇게 말 걸듯이.
0: 내 주변에 외국인 있으니까 외국인한테 나 프리토킹 좀 연습해봐야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1: 그쵸.
0: 해오세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직원분을 통해서 들을 때 아, 이게 제조 공간에서만 숨어있게 하지 않고 이제 포스나 픽업대나 이렇게 앞에서 노출시켰던 게 맞았구나. 하고 느끼는 때가 있었습니다.
1: 저 너무 그럴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여기 이제 그 청각장애인 당사자분
0: 오.
1: 네 오셨었는데 저 그분 인터뷰하기 전에 막 스타를 만나는 듯한
0: 아.
1: 네 나는 못 만나봤는데
0: 그죠.
1: 진짜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떨까 약간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좀 신나는 것도 있고
0: 그런 거 있죠.
1: 아마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0: 그죠. 또 언어고
1: 네.
0: 배운 만큼 또 보인다고
1: 네.
0: 이제 막 아는 단어들을 쓰고 싶으신 거죠.
1: 네. 그리고 그런 이해가 넓어지는 게 좋으셨을 거고.
0: 맞아요. 언어만 네. 알면 이게 언어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1: 그렇죠.
0: 이만큼 문화가 보이고
1: 네.
0: 하니까
1: 네.
0: 되게 신나하시더라고요.
1: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나비의 고고천변 함께 듣죠.

0: 어떤 팀과는 그 뗄래야 뗄 수는 없다라고
1: 그렇죠.
0: 보시면 되는데요.
1: 네.
0: 이게 아까도 그 비영리단체고 법인이고 뭐 하는 회사의 형태는 좀 다양하긴 한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커피 사업으로 돈만 벌고 주식회사처럼 그 이윤을 배분하고 그러는 구조는 아니고요. 사회적 가치를 뭔가 사회에 환원을 하면서 그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 나라에다가 보고도 해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부서는 꼭 필요한 부서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사회적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을 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 나라에다가 보고도 해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부서는 꼭 필요한 부서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사회적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식계 장애인의 날이나 뭐 농인의 날 아니면 뭐 청각의 날뭐뭐뭐 이런 식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행사를 장애 관련 법정 기념일에 진행을 하고요. 또 교육도 수어 교육이나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고 홍보 활동 이런 식으로 세부 사업들은 한 10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카페 사업팀은 그 바리스타 베이커를 고용해가지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장애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공존을 하고 있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이에요. 그걸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안에는 6개의 카페가 있고 그리고 식품 안전 관리 인증을 받은 걸로 햇섭이라 그래서 쿠키를 제조하는 시설이 한 곳이 있고 또 저희가 커피 트럭도 2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카페 수입 커피를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26년 4월 기준으로는 39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그중에 청각장애인이 18명이에요. 그리고 비장애인이 21명이니까 한 3명의 차이인 거죠. 약 45%의 고용률로 비등비등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글로벌 이노베이션 팀은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냥 경제적인 성과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 가치를 같이 창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스타트업이나 소셜벤처를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은 젊은 사장님들인데 돈이 없어요. 막 아이디어가 많고 열정이 넘쳐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국내나 해외 스타트업의 소셜벤처를 발굴하고 또 육성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사실 왜 그렇잖아요. 집에서 뭐 옛날로 따지자면 아빠는 우리를 위해 일하셔.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셔. 그런데 보면 항상 그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사회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회를 위해 일해. 이런,
0: 그쵸.
1: 그냥 그한뭐 다섯 명의 내 가족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일해. 이런 가치까지 제가 생각하는데 글로벌 팀을 보니까 지구촌을 위해 일해. 이렇게 넓어지는 거네요.
0: 맞아요.
1: 근데 이일 하시면서 좀 그래, 인식 개선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셨던 순간 뭐 예 들어주실 수 있어요?
0: 인식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요.
1: 이렇게 사람들이 좀 우리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더니 진짜 사회적으로 인식이 좀 바뀌고 있구나.
0: 이거가 예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 매장 중에 한 곳이 바로 최근까지 스윗한 전시회라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지금 9회까지 전시를 한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거나 이제 전시한 게 아니고 청각장애인 예술 작가님들의 그림을 전시해 둔 공간이에요. 1층에서는 청각장애인 바리스타와 베이커가 만든 이제 음료와 제과를 이제 주문을 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은 벽면에는 청각장애인 그림 작가님이 그린 이제 농남청인 작가님이 그림을 그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거죠. 이게 분기별로 정기 전시는 9회인데 막 개인으로 본인이 그림 막 10점, 20점씩 가져오시는 작가님도 계세요. 그 작가님하고는 또 특별전도 진행을 해요.

0: 팀으로도 발굴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1: 네네네. 오. 글로벌 이노베이션 팀 같은 경우는
0: 네.
1: 우리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뭐 네. 이태원이라던가 뭐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써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안전교육 같은 거를 받잖아요. 근데 그 안전교육이 실제 상황 대응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뭐 지진이 나면 책상 밑에 숨어요. 우리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뭐 네. 이태원이라던가 뭐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전에 관련된 교육들을 우리는 배우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기는 하지만 실제 상황으로 가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VR 기반으로 안전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팀인데
0: 네.
1: 이 팀이 글로벌 사회적 협동조합 스윗의 글로벌 이노베이션 팀의 발굴을 받아서 육성을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0: 네, 네.
1: 받은 거죠.
0: 네.
1: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제로 서울시의 성동구 실증 사업을 받고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학교에서 그 실증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그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0: 진짜
1: 이런
0: 글로벌하게.
1: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교육이 필요하죠.
0: 필요하죠.
1: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0: 모두 뭐 그냥 나 음료 한잔 먹으려고 왔고 뭐 좀 있으면 또 더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메리카노나 아이스 한번 그냥 마 프린스다 뭐 이런 별명도 붙여주시기도 하고 정말 눈웃음이 있는 그 직원분의 에피소드가 있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막 손님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나 음료 한잔 먹으려고 왔고 뭐좀 있으면 또 더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메리카노나 아이스 한번 그냥 마시고 갈라고 쉬려고 왔는데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웃어주면 괜히
1: 좋죠.
0: 기분 좋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물론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1: 근데 이런 건조한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제대로 한번 봐주고 이렇게 웃어준다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0: 너무 좋죠. 좋죠,
1: 네.
0: 좋죠.
1: 이런 그 카페 스윗에 거는 기대가 좀 크지 않으세요? 커피 마시는 공간이다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어떤 의미에 대해서 좀 뭐, 어떤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스페셜한 공간이
0: 아,
1: 됐으면
0: 그쵸, 그쵸,
1: 좋겠지만,
0: 그쵸, 그쵸.
1: 네.
0: 맞아요, 맞아요. 그냥 뭐, 슬로건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소리 대신 특별함이
1: 네.
0: 함께하는 공간. 그냥 그래서 무슨 특별함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그곳이 약간 복합 문화 공간인 거죠. 사랑방인 거고,

0: 사업장인 직원분의 카페 사업장에서만 예시를 들면은
1: 네.
0: 근무 시간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일하는 임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1: 네.
0: 그리고 근무 시간에도 차별이 없어요.
1: 네.
0: 그런 식으로 환경을 동등하게 만든 거죠. 근데 물건이 잘못 왔은 거를 발견한 사람이 청각장애인 직원분이에요.
1: 네.
0: 보통 발주처로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전화 업무는 소통의 제한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그런 전화 업무나 이런 당연한 소리를 이용한
1: 네.
0: 의사소통은 비장애인이 맡아서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차별이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다고는 하지만 비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더 많은 업무를 하게 되는 업무 과정. 근데 전화 업무는 소통의 제한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그런 전화 업무나 이런 당연한 소리를 이용한
1: 네.
0: 의사소통은 비장애인이 맡아서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차별이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다고는 하지만 비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더 많은 업무를 하게 되는 업무 과중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소해 보일 수 있어요. 전화 한 통이. 하지만 매일같이 전화 한 통을 한다면 또 말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동등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매장의 청각장애인 근로자를 의사소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배치했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사업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나라 사업이에요. 나라에서 장애인을 배치한 사업장은 장애인이 일하고 있을 때에 부가적인 이 장애인의 주업무가 아닌 부가적인 업무를 지원하고자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이나 휠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동 편의에 지원을 해주는 근로지원인이 필요할 것이고 손가락 절단 장애인이거나 하는 경우는 타이핑을 대신해 주거나 뭐 이런 부가적인 업무가 필요한 것처럼요.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청각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소통역을 해줌으로써 의사소통의 것을 지원해 주는 근로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0: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매장마다 근로지원인을 저희가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결국에는 청각장애인과 비청각장애인이 동등하게 일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게 된 거죠. 그러면
1: 네.
0: 청각장애인 직원분이 발주가 잘못된 거를 확인을 했을 때 이제 수화통역사에게 하게 되면 수화통역사의 업무니까
1: 네.
0: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해결하신 거예요.
1: 그러면
0: 우리 회사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업무의 성과들이 청각장애인, 그러니까 비청각장애인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등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베리어 프리의 환경을 주었더니 청각장애인 일반 매니저 사원도 해내더라.
1: 그렇죠.
0: 그럼 업무 성과로 이어지고 역량을 한 번 더 보여주는 일이 되고 그럼 이제 승진하시는 거죠. 축하드려요.
1: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장애인을 도와야 할 대상으로 보는데 약간 문제가 있잖아요.
0: 네.
1: 그게 도와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근데 아직 사람들이 좀 그런 시선이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있습니다.
1: 네.
0: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할
1: 수 없지만.
0: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네. 약간 정말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와야 할 대상조차로 생각을 못하기도 하잖아요.
1: 네.
0: 숨기기에 급급하거나 장애인을 숨기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0: 오늘 스윗한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이슬기의 가야금 연주 스윗 스토리 흐르고 있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이라는 작업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해봤어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작은 시도들이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잠시 숨 고르며 마음의 무게를 덜어보는 시간. 여유로운 선율로 문을 열어볼게요. 진짜 꾸준함일지도 몰라요. 멈추지만 않는다면 조금 느릿하게 가는 그 모습조차도 언젠가는 든든한 자산이 되어질 겁니다. 잠시 숨 고르며 마음의 무게를 덜어보는 시간. 여유로운 선율로 문을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노래와 연주로 잔잔하게 첫 곡으로 전해드려요.

판소리 공장 바닥 소리의 노래와 연주로 잔잔하게 오늘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기어가는 마음이라는 말 듣고 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우리 삶이 매일 최상의 컨디션일 수는 없잖아요. 유독 몸이 천근만근인 날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소란들로 인해서 마음이 바쁜 날도 있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라는 속상함에 아예 손을 놓아버렸던 기억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왜 헬스나 운동도 한 번 빠지면 두 번, 세 번 힘들어지잖아요. 처음에 그 다짐들이 흩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여는 말에서처럼 제대로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양방원 외 여러분의 연주로 Free as the Wind 전해드렸어요. 바람처럼 자유롭게 그리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이 시간 즐겨보시죠.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책여사 이지혜의 같이 읽어요 오늘도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북플루언서로 꼽히는 책여사의 책 이야기. 고작 책 몇 권 읽는다고 인생이 달라지느냐라는 물음에 네, 달라집니다. 라고 당당히 답하는 작가의 인생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이번 주는 2004 국악방송 추천 아이들 노래 음반 함께 할게요. 문자 참여는 이곳으로 해주세요. 샵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어요. 남창가곡 평조 삼수대엽 도화 이화 행화 방초드라 준비했는데요. 삭대엽에서 파생된 세 번째 곡이라는 뜻에서 삼수대엽이라고 불립니다.

남창가곡 평조, 삼수대엽, 도화, 이화, 행화, 방초드라 전해드렸는데요. 예찬건의 노래였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내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깊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이라면 내게는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옷을 살 때 마네킹에 걸린 옷이 예쁘다고 무턱대고 사는 사람은 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예뻐도 거울에 대보고 원단도 만져보고 피팅룸에 들어가 직접 입어보면서 내 몸에 맞는지 입었을 때 편안한지 확인해야 한다. 책도 마찬가지다. 내 돈과 귀한 시간을 쓰는 일인데 인터넷 서점의 순위만 믿고 덜컥 결제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만든 것이 3분 맛보기 의식이다. 마치 국에 간을 보듯 이 책이 내 입에 맞는지 살짝 맛을 보는 것이다. 숲은 한 종류의 나무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찍 피는 벚꽃도 있고 늦게 피는 철쭉도 있고 줄기에서 툭 튀어나온 엉뚱한 꽃도 있다. 나무의 수령도 꽃의 나이도 제각각이다. 나는 40살에 이 첫 책을 내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몇 살에 어떤 꽃을 피울지 어느 계절에 가지를 뻗고 언제쯤 뿌리를 더 단단하게 내릴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책이라는 같은 숲 안에 머물며 서로의 성장을 지켜봐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준용을 위하여 듣고 오셨는데요. 서정미의 대금, 강성호의 기타 연주였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책여사 이지혜 작가의 같이 읽어요 오늘도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나를 판단하지 않는 수만 개의 세계가 기다리는 곳, 서점이든 도서관이든 그곳으로 숨어드는 일을 작가는 적극적인 도피라고 불렀는데요.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휴식이라는 말, 어떠세요? 삶이 숨가쁘게 차오를 때 그저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 가끔은요, 나를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멀리 도망쳐서 나를 판단하지 않는 책들의 숲으로 숨어드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아닐까요? 작가는 마흔이라는 나이에 첫 꽃을 피웠다고 고백했죠. 남들보다 늦은 건 아닐까? 혹은 너무 뒤처진 건 아닐까? 그렇게 조바심이 날 때마다 오늘 들려드린 제각각의 계절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벚꽃이 진 자리에 철쭉이 피어나고요. 또 이름 모를 들꽃들이 자기만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요, 가장 찬란하게 빛날 나만의 계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저 내 마음에 맞는 책 한 권 고를 수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 곁에 둔 책 한 권이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지붕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책여사의 같이 읽어요 오늘도 만나봤습니다. 정보형 작사 작곡의 너를 찾아갈게 준비했는데요. 아리랑을 모티브로 사계절을 보내며 느끼는 그리움과 아련함을 담은 곡이에요. 정가단 아리의 노래와 연주로 듣고 올게요.

정가단 아리의 노래와 연주로 너를 찾아갈게 감상하셨어요. 이어지는 곡은 연주곡인데요. 나만의 길을 걷고 나만의 춤을 추겠다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유연의 연주로 동무 전해드리죠.

있습니다. 애잔한 선율 속에 슬픔을 담고 경쾌한 장단 속에 희망을 품고 그리움이 되고 때의 낭만과 마스크 속에 숨가쁜 일상. 봄은 늘 그렇듯 이렇게 변화무쌍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양방언의 아리랑 하모니를 들으며 모두가 하나 되는 즐거운 아리랑 세상을 꿈꿔봅니다.

아리랑이 있어 행복한 오늘, 양방언의 아리랑 하모니를 들으며 모두가 하나 되는 즐거운 아리랑 세상을 꿈꿔봅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양방언의 아리랑 하모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김희현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락 아리랑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일요일 2부에는 한 장의 음반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2004 국악방송 추천 아이들 노래 음반 전해드릴게요. 김지혜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만나보시죠.

일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우리 아이들의 맑은 영혼을 닮은 음반이죠. 2004 국악방송 추천 아이들 노래 전해드릴게요.

장서윤의 가야금 병창으로 가야금 병창 동요 산과 구름 전해드렸어요. 산은

철학적 주제를 아이들의 눈높이로 잘 풀어냈죠. 이번에는 악기를 바꿔서 가야금과 검은고 병창으로 검은고 병창 동요 주인과 손님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검은고의 깊이 있는 음색과 강가 정자나무 아래에서 지었다는 시를 바탕으로 합니다. 강과 하늘이 저녁 맞을 준비를 하는 평화로운 전경이 정작이 어릴 적 강가 정자나무 아래에서 지었다는 시를 바탕으로 합니다. 강과 하늘이 저녁 맞을 준비를 하는 평화로운 전경이 가야금 타는 아이의 손끝에서 그려지죠. 섬세한 손길로 수채화를 그리듯 펼쳐지는 가야금 선율 뒤에 해금의 익살스러운 소리를 덧붙여 볼 텐데요. 바로

이황 선생이 3살 때 지었다는 시 개를 바탕으로 한 해금병창 개입니다. 돌을 등에 지고 모래 파는 개는 스스로 집이 된다는 그 관찰이 놀라운데요. 해금의 해학적인 음색이 개의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을 그려내고 있어요. 가야금의 섬세함과 해금의 익살스러움을 차례로 만나보시죠. 장서윤의 가야금 병창으로 가야금 병창 동요 피리 보는 사람 먼저 들으시고요. 오선영의 해금 병창으로 해금 병창 동요 개 이어서 전해드려요.

0: 밖에 나가서 뭐하고 놀아요? 엄마랑 아빠는 어렸을 적에 어떤 놀이하고 놀았는데요?
1: 사실은 우리도 어렸을 적에 엄마가 주신 용돈으로 전자오락실에 가서 게임도 하고 놀았단다. 하지만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이나 동네 여기에서 뛰어노는 게 더 재밌었지. 말뚝박기, 땅치치기, 술래잡기, 구슬치기, 땅지 날리기, 닭싸움 놀이.

0: 크지도 않는단다.
1: 아, 그렇구나. 앞으로는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 골고루 맛있게 먹을게요. 다가요.
0: 시금치와 콩나물을 좋아한 이유가 그거였구나. 하지만 음식을 골고루 먹어 밥을 짓고 방도 따뜻하게 한단다. 밥을 다 짓고 나서 남아있는 불씨에 밤이랑 고구마, 감자를 구워서 친구들이랑
1: 골고루 맛있게 먹을게요. 그럼 겨울방학 때는 어떤 놀이들을 하셨는지도 빨리 얘기해 주세요.
0: 겨울에 할머니 댁에 가면 아궁이에 장작을 떼서 밥을 짓고 방도 따뜻하게 한단다. 밥을 다 짓고 나서 남아있는 불씨에 밤이랑 고구마, 감자를 구워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놀았단다. 빙글빙글 돌아라! 힘차게 돌아라! 자치기! 머리풀어 헤치고 오르락! 내리락! 제기차기! 잡귀야 물러! 멀리 날아라! 자치기! 머리풀어 헤치고 오르락! 내리락! 제기차기! 잡귀야 물러꺼라! 지불놀이! 풀어주고 감아주고 높이 높이 날아라! 윷날리기! 제기차기나 지불놀이, 연날리기 같은 놀이들은 우리나라 전래놀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 혜람이는 전통놀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있니?
1: 그럼요!

음악 무대를 장식할 곡들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무대 위에 마법 같은 순간을 선사하는 뮤지컬 넘버들 준비했어요. 바로 국립국악원이 제작하고 국악방송에서 연출을, 류형선 작곡가가 음악을 맡아 호평을 받았던 어린이 국악 뮤지컬 소사라 도깨비의 삽입곡들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재미있는 도깨비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와 공존의 가치를 전통 선율에 실어보낸 아주 특별한 작품이죠. 극 중에는 개성 넘치는 도깨비가 등장해요. 잠깨비, 밭깨비, 먹깨비, 그리고 꾀깨비. 이들은 각각 우리 자연을 지탱하는 나무와 물, 불, 그리고 돌을 상징하고 있어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더 이상 땅 위에서 살 수 없게 된 도깨비들이 땅속

정경화, 이상영의 노래였어요. 땅속으로 내려간 도깨비들은 언제쯤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서 국악을 아이들이 일상에서 숨쉬듯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진 음반. 아이들 노래는 자꾸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식탁 위의 작은 실천과 또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죠.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우리 국악을 아이들이 일상에서 숨쉬듯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진 음반. 아이들 노래는 작곡가들의 헌신과 녹음실을 지킨 아이들의 열정이 모여서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토록 맑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어요. 번거롭고 힘든 작업일지라도 이런 음반들이 꾸준히 제작되고 보급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국악이 미래로 나아가는 가장 든든한 징검다리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의 음반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2004 국악방송 추천 아이들 노래 함께 만나봤습니다. 참 색다른 아름다움을 안겨주네요. 싱그러운 초록과 어우러진 연등의 고운 빛깔들이 무채색 도시 방송국을 나서는 길, 초록빛 나뭇잎 사이로 군데군 저마다의 예쁜 소망 하나씩이 환하게 불을 밝히는 것만 같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걸음 닿는 곳마다 오색의 아름다운 빛깔이 화사하고 따뜻하게 머물기를 바라면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한평생 우리 소리,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켜온 명인들을 만나는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매달 한 분의 명인 명창을 선정해 육성으로 직접 듣고 있습니다. 소리의 본향 목포에서 구전심수로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는 아늘한 명창. 수많은 소리꾼을 길러낸 그는 판소리에 맥을 잇는 진정한 소리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꽃별의 살랑 작은 바람 듣고 왔습니다. 5월 3일 일요일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입니다. 엔스테이지 시간에는 해금 김담비님과 만납니다. 김담비님과 얘기 나누고 멋진 음악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요. 지역 명소를 소개해 드리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인데요. 성보나 여행작가와 전남 보성 다향대축제 용인 어린이 상상의 숲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웅산의 광대가 듣고 올게요.

동산의 광대가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 N스테이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요. 해금 김담비님과 음악 얘기, 사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블랙스트링의 수레냐 듣고 N스테이지로 이어질게요.

0: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엔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해금 연주자 김단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우리

0: 아, 나는 연주를 못하는구나. 연주자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왜 그냥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여전히 음악은 좋으니까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할수 있게 하자 해서 예술대학이 아니고 제가 사범대학교를 진학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된 것 같아요. 연주자는 안될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냥 음악과 관련된 아무거나도 좋다. 그럼 나는 지금 어딜 가야 되지? 그때는 대학을 갔어야 됐으니까. 그러면 음악 선생님은 되게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서양 음악부터 시작해서 뭐 이론, 국악, 전체적으로 음악을 아우르는 그런 배움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범대학교를 진학하고 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했던 것
1: 근데
0: 같아요.
1: 보니까요, 창작 국악단 도들이 또 다양한 연주 단체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아니라.
0: 사실 그 사범대학 갈 때도 선생님 꼭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 그냥 이것저것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궁금은 하고.
1: 그렇군요.
0: 그래서 뭐 나랑 적성이 맞으면 선생님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근데 또 기회가 왔으니까 연주할 기회가 와서 이렇게
1: 근데 운명은 선생님을 하지 않았고 연주자로서 계속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아니,
0: 맞아요.
1: 첫 연주 기회를 준 단체자 또 연주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곳이 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0: 맞습니다.
1: 도들이었고, 또 저희랑 만난 그
0: 나랩.
1: 나랩은 또 국악을 대중들이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하는 곳, 이렇게 두 곳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담임님 지금 나랩에서 아직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0: 맞습니다.
1: 어떤 일 하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0: 일단 직책은 기획팀장입니다.
1: 또이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거기서 써먹고 계시는군요.
0: 맞아요. 그래서 나랩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떠오르면 그걸 조금 구체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여러 가지 직무도 보고 계시고 연주도 하고 계시는데 현재 나랩에서 대중들이 쉽게 국악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0: 최근에 좀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가 작년에 예술놀이터 꼬마작가라고 해서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0: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1: 같이요? 네. 어린이들이랑?
0: 같이.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와서 네. 뭐 가사도 만들고 싶고 이제 멜로디도 좀 만들고 싶고 네.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어려웠고 가사 위주로 노랫말 위주로 이제 네. 아이들만이 상상하고 그 표현하는 단어나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저희가 좀 도와서 같이 도묘를 두 곡 만들어서 발매까지 했어요.
1: 어머 정말요?
0: 네.
1: 저도 예전에 아이들이랑 함께 아리랑 가사를 만들어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아이들이 진짜 상상력이 뛰어나잖아요.
0: 네. 이거는 뛰어나다를 넘어서 네. 그 저희는 상상을 맞아요. 못하는
1: 저희는 네. 나올 수 없는 가사들
0: 네. 그런 것들
1: 그래서 생각하신 정말 가사들이 있어요?
0: 감탄하고 뭐 지금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면 생각이 안 나요.
1: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이 응. 왜 우리 막 이렇게 한풀이 하는 그런 응. 식으로 이제 많이 쓰였잖아요 가사가. 응. 근데 어떤 친구가 진짜 한풀이를 하는데 응. 나는 여기 아빠랑 같이 오고 싶은데 엄마랑 같이 왔다. 어머. 아빠가 없어서 싫다.
0: 어머.
1: 난 나중에 아빠랑 같이 오고 싶다. 이거를 어머. 가사화하는 거예요 아리랑에.
0: 아 너무 귀엽다.
1: 되게 솔직하잖아요.
0: 그게 그 친구의 한인 거예요.
1: 네. 그래서 그걸 막 아리랑으로 녹여내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 아이들의 세계는 정말 우리랑 또 다르구나.
0: 정말요.
1: 그래서 되게 즐거웠을 것 같아요.
0: 즐겁고 정말 새로운 자극. 이제까지 저희가 찾고 이렇게 받았던 그런 자극과는 아주 다른 종류의 것들이어서
1: 또 다른 영감을 또 주기도
0: 맞아,
1: 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
1: 그렇군요. 해금 연주자로서도 앨범을 무려 3장이나 내셨습니다.
0: 고통스러웠습니다.
1: 아니 음악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자 해서 사범대학교를 진학하셨는데 네. 계속 연주자로서 이렇게 앨범까지 내시고 네. 어떤 앨범

0: 받아들여서
1: 또 다른 영감을 또 주기도 맞아, 하잖아요.
0: 맞아, 맞아.
1: 그렇군요. 해금 연주자로서도 앨범을 무려 3장이나 내셨습니다.
0: 고통스러웠습니다.
1: 아니 음악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자 해서 사범대학교를 진학하셨는데 네, 계속 네. 연주자로서 이렇게 앨범까지 내시고 네. 어떤 앨범들인지 소개해주세요. 네,
0: 정규로 총 3장 발매를 했고요.
1: 정규로요? 네. 그럼 지금 30곡이 넘을 텐데.
0: 맞아요. 22곡, 30, 32곡.
1: 네. 네. 오, 대단하십니다. 네.
0: 첫 번째랑 두 번째 음반은 해금 에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제가 부족한 실력이나마 곡 쓰고 네. 편곡하고 거기에 제 이야기를 좀 담았어요. 오. 에세이. 그래서 곡의 곡마다 저의 짧은 글들이 네. 같이 짝꿍처럼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앨범 자켓도 그 보통 앨범 받으면 정사각이잖아요. 네. 그거 말고 책처럼 조금 세로로 좀 길쭉하게
1: 진짜 에세이 책처럼 네.
0: 그렇게 두 장의 앨범은 발매를 하고 세 번째 앨범은 라 피에스타라고 재즈 곡들 그리고 좀 우리나라
1: 민 에세이 맞으시죠?
0: 네, 글은 제가 다 썼고 그래도 최대한 모든 곡에 제가 그래도 작곡 편곡을 하려고 해서 첫 번째 음반은 아마 10곡 한 곡 빼고는 제가 다 참여를
1: 그러면은 그 에세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글을 보면서 담비님의 연주를 듣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1: 에세이 한 구절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0: 제가 오늘 연주할 곡이기도 한데 네. 계속이라는 에세이
1: 계속
0: 네, 계속입니다.
1: 네.
0: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어떤 일을 계속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일이 쉽냐 어렵냐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다 보면 늘기 마련이니까. 진짜 문제는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 생기는 부작용에 있다. 재미없음과 지루함, 싫증,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는 회의감과 끊임없이 밀려오는 때려치우고 싶은 유혹이다. 일이 쉽냐 어렵냐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다 보면 늘기 마련이니까. 진짜 문제는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 생기는 부작용에 있다. 재미없음과 지루함, 싫증,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는 회의감과 끊임없이 밀려오고 아주 작고 느린 내면의 성장을 섬세하게 느낄 줄 아는 사람들. 계속의 힘을 아는 사람들.
1: 우리 이 글에 여운이 끊어지지 않길 바로 이어서 음악을 들어보도록 할까 봐요.
0: 됐습니다.
1: 자, 그러면 김단비 해금 연주자의 라이브로 이집 해금 에세이 마음이 향하는 곳 수록곡 계속 듣겠습니다.

0: 김단비 해금 연주자의 라이브로 해금 에세이 2집입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 수록곡 중에 계속 듣고 왔습니다. 제가 휴게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진짜 일석이조다. 에세이도 냈고 음악도 냈고 아, 이거는 진짜 욕심쟁이만 할 수 있는 작가님이면서도 음악가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아. 어떠셨어요?
1: 힘들었죠.
0: 그러니까 쓰고 지웠다 많이 하셨다고요. 네.
1: 맞아요, 맞아요. 어, 그 글도 써야 좀 훈련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써본 사람이 쓰고 또 잘 써지는데 이게 평소에 막 글을 챙겨서 쓰지 않았었는데 네. 아, 해금 에세이로 기획하고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글을 쓰는데 아 이게 또 한 번 쓰면 그리고 발표하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0: 그러니까 남으니까요.

0: 그런 건조한 문장 한두 개를 읽는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마지막 네. 포장을 좀 덜한 느낌.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글을 좀 써봐야 되겠다.
1: 나만의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0: 네네네.
1: 그렇군요. 아니 가장 최근에 낸 앨범 세 번째 앨범은 또 달라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금과 재즈의 만남인데 네. 또 이전 앨범과는 또 갑자기 달라집니다.
0: 네.
1: 어떻게
0: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글을 좀 써봐야 되겠다.
1: 나만의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0: 네네네.
1: 그렇군.
0: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연주를 시작한 게 아니어서 어떤 공연이야 이번에는 이렇게 연주하면 돼. 예를 들어 뭐 클래식이랑 같이 하는 거야 이번에.
1: 갑자기 달라집니다.
0: 네.
1: 어떻게 시도하게 되셨어요?
0: 호기롭게.
1: 근데 원래 재즈를 좋아하셨어요?
0: 예를 들어 뭐 클래식이랑 같이 하는 거야 이번에는 뭐 재즈 팀이랑 같이 하는 거야 이번에는 뭐 그냥 국악인들끼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경계나 그런 걸 두지 않고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여러 장르의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들이랑 작업할 기회들이 생겨났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재즈를 하는 친구들이랑 조금 더 친분이 쌓이고 그러면서 저도 그 음악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네. 해서 그러면 세 번째 음반은 에세이를 좀 벗어나서 조금 좀 수련이나 음악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작업이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운명적인 어떤 이끌림이 이렇게 재즈까지 오게 네. 되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거잖아요.
0: 네.
1: 낯선 장르였을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었는지도 궁금해요.
0: 어려움이야 많았죠. 이제 곡을 선정하는 것부터 네. 그리고 연주도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연주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제 재즈는 네. 보통 돌아가면서 솔로 같은 걸 하는데 이 솔로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될까

0: 해주신 김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집 해금 에세이 피어나다의 수록곡 남쪽 바다. 그러면은 남쪽 바다라는 곡 이따가 혹시 들어볼 수 있나요?
1: 그럼요.
0: 그렇군요.

0: 특집 해금 에세이 중에 피어나다 수록곡 남쪽 바다 아래 듣고 왔습니다. 진짜 음원 같아요. 라이브인데 여러분 라이브입니다. 무려
1: 감사합니다.
0: 가정의 달 아름다운 계절 5월에 꼭 들었으면 하는 음원이었는데요.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약간 싱그러운 느낌이 든다랄까요? 막 피어오르는 느낌이 나는데요.
1: 그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0: 바닷속이요.
1: 뭐 피어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산호초가 그 물속에서 이렇게 피어있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몇십 미터 아래에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바다의 조류가 저를 이렇게 밀었다가 당겨줬다가 하는 거예요.
0: 와.
1: 그 느낌이 네. 정말 황홀?
0: 오. 응. 근데 스쿠버 다이빙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상시도 굉장히 모험적이신가 봐요.
1: 그럴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0: 본인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그런가 봅니다.
0: 아니 평상시에 하기 어려운 활동이잖아. 저는 바닷속 한번 구경했다가 너무 네. 무서워가지고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1: 저는 하늘 위가 무서워요. 어디라고 내려갈 수는 있는데 올라가는 게 저는
0: 정말요?
1: 무섭더라고요. 네. 다 다른 것 같아요.
0: 저는 위도 아래도 다 무서워도 어떡하지? 남쪽 바다 아래 정말 생각하면서 다시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늘하늘 산호초의 움직임을. 그렇군요. 아니 다양한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도 최근에 또 김단비 밴드 레인. 정말 욕심쟁이인 것 같아요.
1: 네. 매우 부끄럽지만 이건 숨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네,
0: 김단비 밴드 네. 레인을 결성하셨어요. 3월에 네. 공연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사실 이 팀을 만든 건 1집 발매한 2020년도인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고정적인 팀원들하고 같이 하는 게 좀 그때 당시에

0: 부담스럽더라고요. 뭔가 책임도 져야 되고 네. 정기적인 연습 그리고 그냥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 이거에 용기가 많이 안 났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올해는 이걸 좀 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더 제 음악 활동이나 이걸 좀 확장해보는 새로운 계기로 올해를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시작을 했다. 그게 3월에 공연이었다.
1: 보니까 한자로 또 뜻이 있어요. 네. 다가올래, 맑은 인, 맑은 네. 기운이 찾아온다. 네. 이런 뜻인데 레인 맑은 기운이 찾아오는 음악을 하시는 건가요?
0: 네, 그러려고요.
1: 아, 그러려고 이렇게 일을 만드셨는데 네. 올해 네. 공연 계획도 있으시다 그래요. 홍보 좀 해주세요. 어서.
0: 3월에 했고 두 번째 기회.

0: 있는 그 시대의 다양한 시대상이나 낭만을 음악으로 저희 연주로 들려드리고 관객분들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제목이 낭만주의보예요.
1: 낭만주의보.
0: 네네.
1: 낭만주의보 80년대 느낌을 해석해서 만드신 네네. 공연이잖아요. 어디서 몇 시에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0: 빛고을 국악전수관 광주에 네. 광주에 있고요. 공연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딱 밥 먹고 차 한잔하고 공연 보기 좋은 시간.
1: 들으셨죠 여러분? 8월 8일 광주 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 오후 3시 밥 먹고 네. 나서 딱 알맞게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로 들으면요 진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따뜻할 것 같아요. 왠지.
0: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1: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에세이도 하셨고 세 번째 음악은 또 재즈와 함께 하셨는데 다음 행보도 궁금해요.
0: 하던 거 열심히 계속 할 예정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김단비 밴드 레인 그리고 좀 음악 활동이 작년에는 좀 주춤했거든요.

0: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보고
1: 뭘 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0: 공연도 하고 사집도 사실 기획 중에 있습니다.
1: 와, 벌써요? 그럼 이제 무려 네. 40곡이 넘는
0: 네. 남는 게
1: 네, 음원이다. 네,
0: 음원이 남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1: 그렇군요. 오늘 엔스테이지 함께 했는데요. 소감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려요. 네.
0: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네. 연주하니까 아, 떨리네요.
1: 또 떨려야 제맛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1: 오랜만에 긴장감이 없으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네. 너무 멋있는 라이브도 감사합니다. 오늘 엔스테이지 해금 연주자 김단비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멋진 라이브, 또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0: 고맙습니다.
1: 청취자분들과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김단비 씨 보내드리면서요. 김단비의 아리랑 듣겠습니다.

김단비의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연휴를 맞아서 나들이 떠난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황금 연휴를 맞아서 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죠. 여러분은 어디 축제에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녹차의 양대산맥이 경남 하동과 또 전남 보성이 있잖아요. 하동과 보성에서 각각 녹차 축제를 지난 1일부터 열고 있더라고요. 어린이날인 5일까지 축제가 열리는데요. 24절기 중 여섯 번째 절기인 고구즈음에 수확한 차, 우전차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전차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녹차 중 최고급인 차가 우전차인데요. 우전차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모두 손으로 이루어져서 더 귀하다고 합니다. 하동과 보성 녹차 축제 기간 동안 이 우전차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푸른 녹차밭 보고 향긋한 우전차도 마셔보면 이 봄이 더 싱그러워질 것 같죠? 황일의 주말의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태평소 시나위 듣고 2부로 이어집니다. 2부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에 경기도 용인 어린이 상상의 숲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주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로컬 100에 선정된 지역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멋진 여행지로 안내해 주실 분 오셨습니다. 성보나 여행작가님.

0: 누리는 날은 거의 없고
1: 없어요.
0: 준비해야 되는 날이 많아서
1: 네.
0: 이제 모레 이제 첫 가정의 날의 첫 행사가 어린이날이잖아요. 모레
1: 네.
0: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지금 해서 어린이들 있는 가정이 갈 곳 한 곳하고 그다음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온 세대가 갈수 있는 곳
1: 네.
0: 해서 이제 두 곳을 준비했는데요. 첫
1: 네.
0: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이제 용인 어린이 상상의 숲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름부터 약간 느낌이 팍 오잖아요.
1: 네.
0: 어린이 상상의 숲 어떤 곳일까요?
1: 상상을 많이 할수 있는 숲.
0: 숲.
1: 네.
0: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숲이니까 나무가 있지 않을까요?
0: 없습니다.
1: 근데 어떻게
0: 실내
1: 숲이죠?
0: 공간입니다. 이게 어린이들의 작은 생각과 이제 희망과 그런 것들이 모여서 큰 숲을 이루는 공간이다 해서
1: 아,
0: 네.
1: 상상의
0: 그렇습니다.
1: 숲.
0: 어린이 상상의
1: 그렇군요.
0: 숲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그 경기도 용인시에 가보면 미르 스타디움이라고 스포츠 복합 문화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0: 그 안에 마련된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사실 시작은 국제 어린이 도서관으로 이제 문을 2018년에 문을 여셨는데
1: 네.
0: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뭐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그런 행사장들을 이제 덧붙여 나가다 보니까 도서관이라는 역할보다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냥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제 확장되다 보니까
1: 네.
0: 이름도 어린이 상상의 숲으로 이렇게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이름이 예뻐요. 근데 상상의 숲. 얼마나 상상하면 숲이 될까요?
0: 뭐 일단 놀이터는 기본이고 도서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연극, 요리, 코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뭐 교육 문화 콘텐츠를 이렇게 가득 담은 공간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경전철로 영인 에버라인이 이제 경전철이 있는데요.
1: 네.
0: 그것하고 삼가역에서 내리시면 걸어서 10분 거리에 미르 스타디움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0: 그 안에 이제 어린이 상상의 숲이 있어서 서울에서도 많이 오고 수도권에서도 많이들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1: 용인의 야심작이라고 하네요.
0: 용인 문화재단이 이제 야심차게 마련한 공간이다 생각하시면
1: 네.
0: 됩니다.
1: 그러니까 예술 체험에 로봇에 뭐 코딩, 뭐
0: 네.
1: 공연장까지 웬만한 키즈 카페보다 더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0: 당연하죠.
1: 드는데요.
0: 일단 키즈 카페 기본 시설들 인프라는 기본으로 이제 놀이터들 공간이 마련돼 있고요. 여기 엄마 아빠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교육 콘텐츠들도
1: 아,
0: 많아서 이제
1: 네.
0: 엄마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특징적인 게뭐 요즘은 미디어 IT 체험 존이라고 해가지고 그곳이 되게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 그림 화면 속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이 영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팍 클릭하면 주인공들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영상들도 있고 그래서 로봇을 직접 조종해보는 그런 공간들도 있어서 예약 경쟁도 치열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또
1: 네.
0: 공연장도 되게 좋은데요. 상상극장이라는 곳은 어린이 전용 극장이거든요. 그래서 무대 자체도 무대와 객석의 높이 자체도 어린이들에게 맞춰서 시선을 맞춘 극장이고 그다음에 공연이 끝나면 거기에 배우분들이 객석에 있는 아이들이랑 이렇게 스킨십 하면서 교감하고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간단한 마술도 같이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라서 상상극장 이제 상설로 계속 공연들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여기 이 공연만 보러 가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1: 오, 진짜. 아니, 원래 도서관이었다라고 하니까요.
0: 아니, 정말 넓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놀아도 시간이 꽉찰 정도로 되게 좋은 공간인데 이 넓은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분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체험
1: 되니까 이게
0: 맞아요.
1: 되게 그냥 아무 때나 가도 될것
0: 장점이에요.
1: 같아요.
0: 네.
1: 네.
0: 그래서 정말 그 날씨에 상관없이 우리 갈데 없어? 라고 하시면 무조건 아이들이랑 있다면 여기 어린 쉼터들도 마련되어 있고 또
1: 그렇군요.
0: 수유실이나 휴게 공간도 있어서 아이 돌 전후에 이제 둘째 동생들이
1: 그렇죠.
0: 있는 엄마들이 또
1: 어린이 친구들.
0: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가시면 편안하게 쉬시고 첫째 아이는 뛰어놀고 그런 공간으로
1: 네.
0: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사실 인기가 많으면
1: 네.
0: 여기 뭐 입장 제한이 있어? 티켓값이
1: 네.
0: 비싼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시는데 이건 용인시에서 어린이들을 있는 가정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해 놓으신 거라 입장은 무조건 무료고요. 그리고 뭐그 놀이터나 도서관 이런 쉼터들은 무료로 다 즐기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상상극장이나 또 그다음에 코딩하거나 IT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은 유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1: 네.
0: 여기는 입장 제한이 있고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하고 가셔야 이좀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많은 것 같은데 또 소개해 주세요.
0: 일단 그 애들 미술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림 그리는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발바닥으로 페인팅 해가지고 막 그림을 만드는 온몸으로 물감을 묻혀가지고

0: 예, 그림 그리는 곳도 있고요. 또 요리 체험하는 교실도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 요리 되게 관심 많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꼬마 요리사 느낌처럼 진짜
1: 네.
0: 그렇게 요리 체험했던 그 애들 미술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림 그리는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발바닥으로 페인팅 해가지고 막 그림을 만드는
1: 네네네.
0: 온몸으로 그런 물감을 묻혀가지고 예, 그림 그리는 곳도 있고요. 또 요리 체험하는 교실도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 요리 되게 관심 많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꼬마 요리사 느낌처럼 진짜
1: 네.
0: 그렇게 요리 체험할 수 있는 곳들도 있고 또 이제 로봇 코딩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상 플러스 아카데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정말 전문적인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가지고 AI 프로그램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볼수 있게 지도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1: 네.
0: 어떤 게임 만들어 보고 싶어? 하고 해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그 게임을 같이 하는 교육이라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고 집중력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1: 진짜.
0: 요즘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런 거고 또
1: 네.
0: 공연 프로그램도 사실 매번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공연은 언제 가서 보셔도 재미있는 공연들이 꽤 많습니다.
1: 정말 진짜 제가 어린이날 때는 상상도 할수 없는 로봇 코딩까지 할수 있다고 하니까는.
0: 저희는 이제 어린이날 주로 엄마가 손잡고 도시락 싸서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1: 네.
0: 도시락 먹고 정도?
1: 아니면 놀이공원.
0: 놀이공원이
1: 놀이공원에
0: 최고였죠. 네,
1: 갔죠.
0: 맞아요.
1: 네. 저는 이제 뭐 남원랜드 이런 데.
0: 저희는 무등산에 가시면 모노레일이 있어요.
1: 네.
0: 저 어릴 때는 그 지산유연지라는 곳이 있고 강주대공원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두 군데 중에 이제 한 해는 여기 가고 한 해는 여기 가는데
1: 네.
0: 강주 지금 모노레일 여전히 운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1: 네.
0: 되게 스릴이 넘쳐요. 이게 오픈된 공간으로 이렇게 공중으로
1: 그래요?
0: 가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데이트 코스로 요즘은 사랑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1: 네.
0: 무등산 지산유연지에서 모노레일 한번
1: 네.
0: 타보시기 바랍니다.
1: 이렇게

0: 아니라 어떤 약간 배우면서 네. 교육 프로그램이 있구나. 네,
1: 그리고 이렇게 약간 호기심을 이렇게 유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서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걸 더 잘하는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키즈 카페하고 좀 다르게 여기에 놀려도 왠지 공부 뭔가 배우면서 노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0: 그러니까 너무 뭔가 되게 아 이거 놀기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어떤 약간 배우면서 네. 교육 프로그램이 있구나.
1: 네, 그리고 약간 호기심을 이렇게 유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서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걸 더 잘하는지 네. 미리 좀 사전에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도 꽤 많습니다.
0: 모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가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음악 한 곡 들어볼게요. 아나야의 큰애기 놀아난다 듣겠습니다.

0: 아나야의 큰애기 놀아난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전남 보성 다향 대축제와 용인 어린이 상상의 숲에 대해서 이제
1: 49회째를 맞은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말차 되게 인기 있다고
0: 계시는데 보성에 지금 축제가 열리고 있나요?
1: 네,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5월 1일 날 개막을 해서 5월 5일까지 지금 보성 다향대축제는 열릴 예정인데요. 올해로 벌써 49회째를 맞은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말차 되게 인기 맞아요.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진짜 K말차가 너무 유명해져서 정말 글로벌로 정말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네. 뭐 벌써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개막날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올해 축제 슬로건 자체가 천년 보성차 세계를 품다라고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외국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 전남 보성인데 올해 축제 때는 정말 대박이 전 세계적으로 나지 않을까
0: 진짜
1: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0: 아니 뭐 요즘에는 K 뭐 붙이면 다 대박이 나는 것 같아요.
1: K 붙으면 일단 다 네. 인기가 있더라고요.
0: 뭐 진짜 뭐 K 책상, K 의자 뭐 그냥 다 붙으면은 다 완판되는
1: 그럼
0: 거라고.
1: 그럼 우리도 K L이 해가지고 L이 방송도 한번.
0: 너무 좋죠. 아니 진짜 49회 축제면 역사와 전통이 어마무시한데 전남 보성 녹차 지금 막 뜬 게 아니라 사실 뭐 계속 떴던 탑스타라고 봐야
1: 그럼요.
0: 되잖아요.
1: 네네.
0: 우리 또 지난주에 고창 청보리 축제 말씀해 주셨었는데 뭐 보성 녹차밭도 이 초록 초록한 걸로는 밀리지 않잖아요.
1: 아, 그럼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뭐 고창 청보리밭의 이렇게 뭐랄까 푸름은 청춘의 푸르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잠깐 바람처럼 왔다 가잖아요. 근데 전남 보성의 녹차밭은 1년 365일 푸름을 자랑하는 불로장생의 푸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성 다향 대축제는 이 멋진 녹차밭 그리고 향긋한 보성 녹차가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예를 갖춰서 차를 즐기는 뭐 다도 문화부터 녹차 만들기 체험하고 또 뭐 힐링 여행까지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코도 즐거운 말 그대로 오감으로 즐기는 글로벌 축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뭐 올해는 야간 경관 조명을 차밭에 다 이렇게 세팅해 놓으셔서 밤에 가셔도 멋진 녹차밭을 구경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낮과 밤 모두 아름다운 녹차 축제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저희는 뭐 항상 녹차를 이렇게 완성품으로만 보니까요. 녹차를 딸 일이 거의 없잖아요. 녹차잎이 얼만큼 작고 얼마나 초록인지를 실제로 눈으로 잘 볼 일이 없는데 직접 가서 차도 만들어보고 녹차도 따보고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아마 녹차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좀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녹차밭 가보셨어요?
0: 녹차밭 가본 것 같아요.
1: 녹차 이렇게 나무도 생각나요?
0: 되게 낮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저는 체험을 안 해보니까 사실 체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감각을 깨우는 거잖아요. 손과 얼굴과 뭐 머리와 모든 이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체험을 하는 거니까 그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 이게 차 농사 자체가 차나무가 자라다 보면 엄청 키 크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 차나무들은 정말 과실나무처럼 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차 농사 지으신 분들은 수확의 수월함을 위해서 허리춤으로 이제 가지를 치신 거예요.
0: 저는 원래 녹차가 낮은 나무인
1: 아닙니다.
0: 줄 알았어요.
1: 가지치기를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수확 농사짓기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데 가면 고산지대도 정말 나무 타가지고 참잎을 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랑 좀 다른 게 저희 논한데 우리 보성 다향대축제는 축제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0: 네.
1: 직접 참잎을 따는 수확 체험부터 해서 이 찻잎을 가마솥에 덮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서 녹차가 되는데 그것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핵차 만들기 체험도 같이 하실 수 있는데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커피 콩 볶을 때 그 나는 향 고소하고 향긋한 향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녹차도 이 가마솥에 덮는 과정을 거치면 푸른 생잎이 이렇게 풀내음이 날아가고

0: 녹차가 되는데 그것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핵차 만들기 체험도 같이 하실 수 있는데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커피 콩 볶을 때 그 나는 향, 네. 이제 녹차 밭도 있으니까 농경지 쪽인가 내륙 지방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다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1: 그래서 오징어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0: 등량만을 품고 있는 정말 남해안의 보고 같은 항구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 5월에 이 등량만에서 갑오징어가 제철입니다. 그래서 살이 오동 통 올라가지고 단맛으로 꽉 차 있습니다. 지금 뭐 최고의 정말 시작됐다. 제철이라고 하는데 이 갑오징어는 살짝 데쳐가지고 네. 초고추장 찍어 드셔도 좋고요. 네. 향긋한 미나리도 지금 한참 나오잖아요. 미나리 살짝 데쳐가지고 초고추장 넣고 쓱싹쓱싹 비벼서 초무침, 갑오징어 초무침도 지금 맛납니다. 이게 네. 쫀득쫀득하면서 부드러운 게 아 정말 갑오징어. 진짜. 이제 아마 춘곤증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최고의 봄철 별미가 아닐까
1: 춘곤증이 뭐예요? 알러지도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 향긋한 미나리와 함께 벌써 침 나왔어 지금. 정말 매콤 새콤하게 버무린 갑오징어 초무침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것도 전 해 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0: 네, 거기 이제 미나리랑 파 넣어가지고 이제 부침개는 해 먹어야죠.
1: 정말 항상 배고플 때 이야기해서 너무 괴로워요. 점심을 먼저 먹고 녹차 축제장 방문하셔서 차까지 시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희는 서도 밴드 이유나의 희망의 아리랑 들으면서 성분아 여행 작가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더밴드 이윤아의 희망의 아리랑 들었습니다. 어린이날이 지나면 곧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인데요. 부모님께 뭘 드려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보통은 식사 같이 하고 용돈을 드리실 텐데요. 예전에 어버이날이 되면 학교에서 카네이션 직접 만들어서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곤 했는데 요즘도 하는지 참 궁금해지네요. 아무쪼록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과 맛있게 식사하시고 많이 웃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들을게요. 이용구의 여러분의 연주로 헌천수 듣겠습니다.

있고요. 점점 이 봉오리가 풍성해집니다. 가끔은 이 꽃이 피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꽃송이가 얼마나 풍성해질지 기대되는 꽃이기도 하죠. 작약은 고대로부터 약초로도 쓰이고 사랑의 증표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작약의 꽃말은 수줍음입니다. 닫혀있던 꽃봉오리가 천천히 꽃잎을 펼치며 화려하게 피는 모습이 마음에 둔 사람에게 쉽사리 고백하지 못하는 마음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낭만적이고 수줍은 꽃 작약, 나랑 비슷하다 생각하는 분들 지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다음 주 주말 오후에도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 함께해 주세요. 편안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이난초의 여러분의 연주로 화초사거리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천안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에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한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혼을 응원합니다.

김강숙의 소리, 서도민요 긴 남봉가, 자진 남봉가, 병신 남봉가, 사설 남봉가 감상하셨습니다. 흥겨운 곡 함께 들으면서 5월 3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류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촉촉한 단비가 내리는 주말 오후.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구학방송 전용앱 덩덕궁에서 사연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 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 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0: 0903님의 신청곡 대금신화위 원장엔 왜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금방 들으신 신화위는 전라도 지역의 남도 신화위였어요. 과거 방송 중에 신화위의 지역권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잠시 기억을 회상해보면 우리의 신화위는 세 지역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전라권의 남도 신화위, 한강 이남 경기도 지역의 경기 신화위, 그리고 충청 지역의 내포제 또는 충청제 신화위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은 전라 호남 지역의 신화위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노랫말 봄풀이로 이어갈게요. 박동진의 소리 수군가 중 별주부 호생원 부르는 대목입니다. 호생원은 호랑이죠. 함께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호랑이가 딱 버티고 앉았으니 좌우의 짐승들이 죽을까 봐 주건감 돼가지고 한편 조금은 쭈그리고 고개 팍 수그리고 있는디 그때여 별주부란 놈은 저 밑도랑 까시서 목을 조금 내놓고 가만히 바라보니 오목한 꼴짝이에 여러 짐승들이 모여있는디 붉고 희고 노리고 검고 제동이도 있는디 그 가운데 호랭이란 놈이 덜렁하니 앉았단 말이오. 아 별주부가 그것을 딱 퇴끼로 알았던 모양이오. 화상을 내서 보았으면 그럴 리가 없는디 건방지게 화상도 안 내보고 지가 제 손시 파악을 하던 것이었다. 마, 나 참말로 퇴깽이라고 하길래 조막댕이만한 줄 알았더니 저렇게 크고 엄하게 생겼더라면 내가 무단히 나왔네요. 그러나 내가 저를 몰라고 나왔는디 저놈이 저 발톱하고 저 이빨하고 저 눈구녕 엄마 저놈 저 꼬리 좀 보소. 아따 그놈 참말로 험하게 생겼다. 그렇지만 죽더라도 내가 저를 한번 불러볼 것이다 하고 저기 앉은 게 도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원의 산만리를 그 찬 바닷물을 아래 턱으로 밀고 차고 오느라고 아래 택 조가리가 딱 굳었네 그려. 첫 번이 잘 나오다가 토자를 말여 다 살짝 늦춰놓은 것이 호자가 돼버렸단 말이야.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여러 짐승들 중에 한가운데 덜렁하니 앉은 짐승이 그 눈구녕 크고 발톱 길고 꼬리 크고 토토토토토토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놓으니 호랭이란 님이 벌레가 육식을 하는 님이라 짐승들을 쏵 잡아먹어서 사람으로 치면 인심을 잃었단 말이오. 야가 어디 지나가기만 하면 쥐새끼도 저 시에래 죽일 놈은 호랭이 흐는 판인디 아 느닷없이 존칭을 돼갖고 호생원자가 딱 들어갔거든. 두야지고 그냥 여시고 너구리고 퇴깽이고 쑥 내버리고 내려닥치는디 험 내려온다 험 내려온다 동인기 부산권에서 한 짐승이 내려와 저 짐승은 동아를 보관하 두개는 째째째고 버리자 아득 한 마리라는 딱 동계가 드났다니 전동같은 뒷다리

봉선한 백설강으로 자르르르르르르 버리고 조홍이 땅바를 엮어서 호행왕 하는 소리산 천지 그근 그근 땅에 까지는 자랑한 깜짝 놀래 보고로 저리고 가버리고 차구나 호랭이가 쫓아내려는 바람에 별주부라님이 으뜩이 겁이 났는지 그냥

모래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것이 죽더 먹은 자리가 됐네요. 호령이란 놈이 턱 내려갖고 사방을 둘러보니 아무것도 없지. 아 여기서 금방 나보고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렀는디 무엇이 나를 불렀는고 마? 아 이렇게 보인 게 그냥 뒤야 지금 너구리고 여시고 노르고 쏵 다 도망가버렸네. 호령이 기가 막혀. 나 참말로 배때지가 고플란 게 별 더러운 일 다 생겼네요. 금방 여기서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렀는디 무엇이 불렀는고? 이거 참말로 귀신 잡아먹고 도깨비 똥 살 일이 생겼네요. 워라 도로 올라갈 뺏기 수가 없느니라 하고서 도로 올라가는 판인디. 아니 별주부란 놈도 재수가 없어서 그랬던 어째 그랬던 호랭이 앞발짝 뛰던 네가 딱 누웠다가 호랭이가 발짝을 뚝 뛴 게 야가 장기 궁짝 나자빠지듯 발랑 나자빠져가지고 바르작 바르작 호랭이가 딱 보대 마 요것이 나를 불렀나 부지 괴물 짐승이로구나 그거 참 처음 보는 것인디 요리 보아도 동글동글 조리 보아도 동글동글 요것이 무엇인가 소똥이 말랐는가 아 그러면 쏘내기 맞은 자국이 없고 방구 부채 같으면 지가 자루가 없고 거기다 소두방 뚜껑 같으면 꼭대기가 없네요. 아, 이 잡것이 무엇이요? 네가 도무지 뭐냐? 둥글 넓적 검은 편편이냐? 아, 이 잡 여러 저석이 말이 없네요. 호랭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제 손소 무릎을 탁 치며 옳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똥이로구나. 하나님 똥하는 판인디. 별주부가 생각하니 원해서 한마디를 와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요놈은 짐승이 무엇인지 몰라도 요놈은 짐승 그 뱃속에서 똥들

뭐냐? 내가 죽더라도 요놈의 짐승이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짐승 이름이나 알고 죽을 것이다 하고 모가지를 쑥 빼가지고 조그만한 소리로 여보시오 우리 통성명 합시다 해놓은 것이 호래이가 먹으려다가 목구녕에서 멋이 삑삑삑 소리가 나게 어떻게 놀랐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확 집어내밀면 네가 멋이냐 별주부가 당신은 누구요 오 나는 이 산 중에서 어른 호랭이 호생원이다 아니 별주부란 님이 호랭이 호랭이 말만 들었지 호랭이라는 말을 듣더니 대번 등가죽에서 그냥 땀이 확 쏟아지면서 한마디 거짓말도 없이 예 나는 수국 별주부 잘하셨겨 호랭이가 춤을 춘다 호랭이가 춤을 춘다 얼씨구야 얼씨구야 내가 평생 원하기를 광배 당행관일 나오지 말던 멋진 진미를 먹어보지 별주부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나는 별

별주 뭐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나는 남생이도 아니야. 그러면 네가 뭐냐? 내가 두꺼비야. 두꺼비 같으면 더 좋다. 나를 산채로 잡아서 밭에 말려 죽여. 불이다 바짝 살려 맨 둘이다 달달가로.

죽었네. 나 죽기는 쓸자느라 우리 대왕 그대가 살리며 우리 대왕께서 날 보내고 옛날에 칠세 왕이 말이 선 걸로

서울 종로구에 지금도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종묘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셔둔 사당이죠. 그곳에서 왕이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기원하기 위해 문무백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올리던 제사의례가 바로 종묘 제례고요. 이 제례의식에서 쓰이는 음악과 춤을 종묘 제례악이라고 하죠. 종묘와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

그 첫 번째 곡의 제목인 희문은 빛날 희에 그럴 문, 즉 왕실 조상들의 문덕을 칭송하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이 희문이라는 곡을 전폐례에 연주할 때에는 박을 길게 늘리고 그 사이사이 장식음과 잔가락이 첨가돼 본래의 희문과 전폐 희문은 전혀 다른 음악처럼 들리는데요. 악장 또한 전폐례에 맞게 새로 쓰여졌죠. 오원사구로 쓰여진 한시의 내용을 풀어보면 비의 산가교, 보잘것없는 의례로도 교통할 수 있는데 승광장 시백, 광주리를 받들어 패백 올립니다. 선조 기고흠, 선조께서는 이것을 돌아보시고 흠양하소서. 식내심 망막, 예를 올리는 마음 성악에 일어납니다.

종묘제례악 보태평중 전폐희문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와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10시에는 종묘 영년전에서 오후 2시에는 정전에서 제향이 봉행되는 날이었는데요. 지금쯤이면 모두 마무리가 됐을 것 같네요. 실제로 종묘에서 제향이 봉행되는 절차와 함께 이 음악이 연주되고 음악에 맞춰 일무가 추어지는 것까지 보게 되면 그 현장감이 주는 감흥은 또 다를 텐데요. 노래하는 악장, 그 한시가 무슨 내용인지까지 알고 들으면 그 음악의 의미가 더 깊이 와닿겠죠. 그래서 오늘 노랫말 본풀이에서 전폐희문의 악장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맞추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

김용호의 풍미가 좋다. 오늘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이난초 외 여러분의 소리 꽃피는 새동산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정답 보내주시고 계시겠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난주 참여 사연으로 보내주신 글 소개해드릴게요. 9076님.

날 안방을 접어들어 이벽 저벽 벽 판살 내 외지간에 공망살 애기 난데 삼신살 화대 밑에는 능말살 내 금신 조항신 외금신 조항신

0: 아버지, 아버지도 청성국이 좋다고 하셨죠?
1: 아이 그래 그럼 청아, 그 아주 청아한 연주곡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느냐?
0: 그런데요 아버지, 청성곡은 줄여서 부르는 거고 원래 제목은 청성 자진한 입이라고 했었잖아요.
1: 아이 그래 풍요사전에 그렇게 나왔었었지.
0: 음역대가 높아서 청성인 건 알겠는데

이동규의 노래로 남창 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밝았느냐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초수대엽이라고 하지만 이 악곡 제목이 이동규의 노래로 남창 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밝았느냐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초수대엽이라고 하지만 이 악곡 제목에 쓰인 수자가 한자로 샘수 또는 빠를 삭으로도 읽히는 글자거든요. 본래는 삭대엽에서 맨 처음 파생된 악곡이라는 의미에서 초삭대엽이라고 읽는 게 맞는 발음이긴 합니다만 초수대엽이라는 제목이 오랜 세월 간습에 의해 익숙하게 굳어져 버린 거죠. 어쨌거나 청성 자진한 입이라는 악곡의 제목에서 자진한 입은

0: 호라디야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강강해 좋다고 술래 나돌랴
1: 강강술래
0: 끙짜 끙짜
1: 꼬사리 내 살이 끙짜
0: 꼬사리 끙꺼 바구리 담고
1: 아산이나 넘자
0: 어디 난데
1: 어디 난데
0: 끙짜 끙짜
1: 만부대 살이 끙짜
0: 송구 끙꺼 웃짐 연고

0: 손치기 손치기 절로 친다고 손치기
1: 살치기 살치기 절로 친다고 살치기
0: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1: 날상국산의 백녀시 소금장시 연예비 연예공할 떡 다 먹고 연예비한테로 장계가 손치기 손치기 소리로 친다고 손치기.

0: 오늘 첫 곡은 단가 장부가로 열어보겠습니다. 덧없는 청춘을 보내고 백발이 된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히 판소리 초대석에서도 어린이 소리꾼과 함께하니 많은 기대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5월 3일 일요일 오늘 첫 곡은 단가 장부가로 열어보겠습니다. 덧없는 청춘을 보내고 백발이 된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한 것인데요. 단가 불수빈과 대동소이한 내용이지만 서두 부분이 좀 다릅니다. 어화청춘 소년님 내 장부가를 들어보소. 국내 청년 모아다가 교육계에 넣어두고 각종 학문 교수하여 인재 양성하는 것도 장부의 사업이요. 천리준총 바삐 몰아 칠척 장검 손에 들고 백만대병 지휘하여 통일천하하는 것도 장부의 사업이라. 이렇게 장부의 업적과 또 소망을 노래하고요. 역대 인물의 사적을 열거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단가 장부가 소리의 박예리, 북반주에는 한승석으로 보내드립니다.
1: 어와 청춘 소년님 내 장부가를 들어보소.

0: 나는 무미한 인생들은 거의 아로저리 강태궁 황석궁과 산마양주 손비누기 천필승궁 비를 취한 아 백숙제수양사가 아사호궁 맹상군 개명 국패에 실홍군은 철부구조 안구흑을 이은만은 한산세군 비초주목 이로부터 만철양구나 그런 만고
1: 좋다
2: 어이
1: 어이
3: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판소리 청중들은 판을 완성하는 참여자인데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아으. 이렇게 추임새를 하면서 소리꾼들을 추워주게 됩니다. 오늘은 수궁가 중 한 대목으로 함께 추임새 해보시겠는데요. 별주부가 수궁이 좋다고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앞서 별주부는 토끼에게 8번 죽을 위기가 있다고 토끼의 현실을 말했는데요. 토끼가 그러면 수궁은 좋으냐이기 때문에 천천히 음미하며 추임새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궁가중 수궁흥미, 소리의 방수미, 북반주에는 서은기입니다. 추임새 들어갑니다.
4: 여보시오 별주부, 그 참말로 관상 한번 잘 보시오. 내 팔자가 영 낙없이 그렇소. 그 나 사는 세상 그렇다거니와 수궁흥미는 어떻소?
5: 우리 수궁 흥미야 좋지요. 수궁 풍경 반기 듣고 가자 한들 마다 할 수 없고 가자 한들 갈 수 없으니 애당 초 딛지 마시오.
4: 여보시오 별주부,

0: 훨씬 무서운 태풍. 좋은 벼슬을 할 것이요.
1: 쉬고 잘한다.
0: 밤낮으로 빈 빛의 걸 다리고.

그렇지. 수궁가중 수궁흥미로 추임새 같이 해보셨습니다. 소리의 방수미 북반주에는 서은기였습니다. 수궁에 가면 부귀영화로 잘 살고 태평성대를 누릴 거라고 했습니다.

하였으니 너와 나와 일상 중어 암력을 기들이고 아태공아 똑똑한지르방 말유터랴마는 거인지르호 이오고 언개 낀날 발자취수로 찾아 동생 삼하 동기성 동예시를 맞아 떠니 저지경이 웬일이냐 옛말을 못 들었나 칼자스나니 동기성 동예시를 맞아 떠니 저지경이 웬일이냐 옛말을 못 들었나 칼자스나 윈형계 역수한 바슬뻔소리 장사일구 지보다고 천추월한 조해왕도 존나라의 한 아서 다시 우리를 못하였구나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수궁이라 어른네는 한번 가면 다시 못 오느니라 비방불이 땀망불 그런 힘

부러졌다 저벽공을 그지어가랴 소동 파두어튼 고손 의구하였다마론

0: 수궁 가중 토끼가 수궁 따라가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방수미 북반주에는 서은기였습니다. 토끼가 별주부의 유혹에 속아 드디어 수궁을 가게 되었는데요. 여우가 산중에 약속을 들이대면서 위태로운 곳은 가지 마라 이렇게 당부했지만 결국 토끼는 별주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갈망하는 것은 모두의 본능이지만 현실의 삶을 떠난 곳에는 더욱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때의 토끼는 몰랐을 겁니다.
1: 어제는
0: 가지 마라 이렇게 당부했지만 결국 토끼는 별주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갈망하는 것은 모두의 본능이지만 현실의 삶을 떠난 곳에는 더욱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때의 토끼는 몰랐을 겁니다.
1: 내일 가서 생각하면 되고 돌아 살아가는 것은

0: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1: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1부에는

0: 예인들의 소리 인생,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판소리 연속 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창작 판소리 한 작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슈퍼댁 씨름대회 출전기인데요. 서울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웃집 아줌마 슈퍼댁이 먹성 좋은 아이들을 위해 김치 냉장고가 상품으로 걸려있는 씨름대회에 출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슈퍼댁 씨름대회 출전기 소리의 김명자 북반주에는 박명은으로 보내드립니다.
1: 서울 성북동에 장사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2: 네.
1: 이 집 안주인을 모두 뭐라고 불렀어요? 슈퍼댁인지 어찌게 알았디야?
2: 아시고
1: 쌈도 슈퍼 수다도 슈퍼
2: 에헐
1: 욕도 슈퍼 인심도 슈퍼
2: 아시고
1: 프라자 반스 사이즈도
2: 암모
1: 힘은 더욱 슈퍼
2: 예.
1: 쌀값 많이 번쩍 들고

0: 영감.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1: 그러지.
0: 밤일

0: 이 사남매를 두었구나.
1: 아이씨구 안다.
0: 자식들이 커가면서 먹성질 또한 수퍼인디 배추 열 다발을 담가 놓

0: 순돌이 엄마. 예? 예? 순돌이 엄마 집에 김치 냉장고 있죠? 예. 예?
1: 그러지.
0: 그 김치 냉장고라도 있으면 다행이려니와 비싸서 엄두를 못 낼 적은.
1: 예.
0: 짝이 옆집 냉장고 있게 부티나게 생기셨네.
1: 한번.
0: 저 순돌이 엄마가 순돌 엄마 손 들어보세요. 예. 이분 순돌이 엄마.
1: 어이.
0: 순돌이 엄마가 김치 냉장고 샀다고 자랑을 하는디.
1: 예.
0: 아주 멋들어지게 자랑을 하겠다.
1: 아먼.
0: 김

0: 가지고.
1: 누구는 김치 냉장고 좋은 줄 모르냐? 전기세 많이 나올까 봐 못 쓰지. 하고 속을 끓일 적은 예. 하루는 전국 여자 천하장사 씨름 대회가 열리는데 1등 상품이 뭐? 옳거니 내가 김치 냉장고를 꼭 타갖고 예. 저기 순돌이 엄마 코를 치고. 납작하게 해주리라.
0: 한번
1: 가족들을 대동하고 예. 씨름 반으로 나가는디 수퍼댁이 나간다 지는디 1등 상품이 뭐? 옳거니 내가 김치 냉장고를 꼭 타갖고 예. 수

0: 쉬고.
1: 아침에 우는 새는
2: 배가 고파.
0: 쉬고.
1: 저녁

0: 지구. 좋다.
1: 아니라 고개로는.
0: 아이씨구.
1: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0: 어이.
1: 아리랑 고.
0: 아이씨구.
1: 맹숭맹숭 충청도 땡 맹숭 제주에 땀 흘리고.
0: 예.
1: 경기 떼군 뜀박질. 강원 떼군 감자 먹고.
0: 아이씨구.

0: 광주 댁은 덤블링.
1: 어이.
0: 워따미. 내가 김치 냉장고 탈라고.
1: 예.
0: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부터 여기 기름동까지 왔어 내가.
1: 아무튼 그렇지.
0: 아 스케이트 잘 타는 김연아는?
1: 예.
0: 내 여동생이요. 왜? 국민 여동생이니까.
1: 그렇지 그렇지.
0: 아 그리고 요즘 축구 잘 타는 손흥민이?
1: 어.
0: 내 남동생이요.
1: 아무튼.
0: 왜? 국민 남동생이니까.
1: 예.
0: 아 그럼 나는 뭐요 나? 나는 그냥 국민이요.
1: 아이고.
0: 광주 댁은 덤블링. 덤블링 하려면 이런 건 다 벗어 던져야 돼. 지금 제가 누구라고요? 나는 그냥 국민이고 그리고 광주 댁이고. 예? 광주 댁은 덤블링. 골 까다.
1: 아 좋다 하시고.
0: 2단 덤블링.
1: 수고.
0: 2단 덤블링.
1: 어이.
0: 그러면 박수.
1: 좋다.
0: 광주 댁은 덤블링. 골 까다.
1: 우와. 수고.
0: 포텍

0: 준비됐나요?
1: 네.
0: 자, 한번 해봅니다. 여차차
1: 여차차
0: 으라차차
1: 으라차차
0: 여차차
1: 여차차
0: 으라차차.

0: 여차
1: 여차차
0: 라차차
1: 라차차
0: 여차차
1: 여차차
0: 라차차
1: 라차차
0: 여차차
1: 여차차
0: 라차차

창작판 소리 슈퍼텍 씨름대회 출전기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김명자, 복반주에는 박명은이었습니다. 전국 여자 천하장사 씨름대회 예선전까지 들어보셨는데요. 결말은 슈퍼텍이 결승에서 그만 지는 바람에 2등을 했습니다.

부를 때 귀곡성 대목에 이르자 바람이 불고 촛불이 꺼지며 정말 귀신들의 소리가 들리는 듯 해서 청중들이 방하며 자탄가를 불렀는데 이것으로 진양조가 완성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한편 송흥록 명창은 진주 촉성루에서 옥중가를 부를 때 귀곡성 대목에 이르자 바람이 불고 촛불이 꺼지며 정말 귀신들의 소리가 들리는 듯 해서 청중들이 모두 감탄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하는데요. 이처럼 절등한 소리로 모흥감 명창에게 가왕이라는 호칭을 최초로 받은 명창이 되었습니다. 그의 소리는 금강유역에서 배운 고체 소리를 넘어서 남성적이고 우람한 창법의 신제, 즉 동편제로 표준화, 법제화가 되었는데요. 그의 동생 송광록과 그 아들 송우룡, 다시 그 아들인 송망갑으로 이어지면서 송씨 가문의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송흥록이 판소리의 중

목이 메여 춘향 손을 푸이흑 잡더니 눈물이 득근에 맺거니 오자 춘향아 우지 마라 부드럽고 곱던 손길 피우리 상여러니 네가 이것이 웬일이냐 나는 이게 내 주반은 중가신 서방이니 천본장이 웬일이오 나도 역시 팔자로다 아이고 저 피로도 못 먹을련 저렇게 헐게 생긴 것 보더니 단박 환장하네 그리오 어머니 괜발삼이오

한평생 우리 소리,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켜온 명인들을 만나는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매달 한 분의 명인 명창을 선정해 육성으로 직접 듣고 있습니다. 소리의 본향 목포에서 구전심수로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는 아늘한 명창. 수많은 소리꾼을 길러낸 그는 판소리에 맥을 잇는 진정한 소리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월 4일 월요일 저녁 9시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에서 전라남도 무형유산 판소리 춘향가 예능 보유자 아늘한 명창을 만나봅니다.

누군가에겐 아름답고 따사로운 봄날이, 누군가에겐 꽃가루와 미세먼지를 견디는 힘겨운 나날이 되기도 하지요. 봄꽃 아래에

0: 어린이날 특집으로 꿈나무 소리꾼 강민서 양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이리백제 초등학교 4학년 강민서입니다.
0: 네, 이리백제 초등학교가 지금 익산시에 있는 학교인데요. 4학년 학생이시군요. 학교가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그리고 백제라는 이름이 또 들어가서 더 기억에 남는데요. 자기 학교 소개와 자랑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안녕하세요. 이리백제 초등학교는 소나무처럼 씩씩한 기상과 고된 마음을 바탕으로 배움과 환경을 함께 소중히 여기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1학년부터 학생 한 명 한 명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장기 자랑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께서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만드는 작은 무대 버스킹 대회를 통해

0: 안
1: 저는
0: 해줘.
1: 별로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0: 네.
1: 네. 지금 그 동생도 있고 큰딸이라고 들었는데 강민서 양은 동생이 지금 몇 명이에요?
0: 2명이에요.
1: 두 명. 동생들은 몇 살?
0: 둘째가 이제 2학년이고요. 셋째가 이제 7살이에요.
1: 아이고, 7살 막내 동생까지 있군요. 그러면 장년대 동생들 돌봐야 될 때도 있죠?
0: 네.
1: 동생들 돌보면서 혹시 판소리 같은 거좀 합니까? 동생들한테는 판소리 안 가르쳐줘요?
0: 네.
1: 아, 동생들 붙들고 막 연습하거나 뭐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매일 녹음도 듣고 선생님한테 레슨도 배우고 이래서 지금 벌써 4년째나 되는데요. 하면 할수록 좀 어려워질 텐데 그동안에 힘들거나 한적 없어요? 언제가 힘들었어요?
0: 왠지 좀 많이 어려운 거할때
1: 말이 어려운 거.

0: 나.
1: 아, 그러니까 하람예술단에서 한 공연이 기억에 남는군요.
0: 네.
1: 관객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와가지고 막 얼씨구도 해주고 박수도 막. 그래도 떨렸어도 뭐 대상도 받고 최우수상도 받고 상을 이렇게 많이 받은 걸 보니까 약간 대범한 성격인 것 같아요. 인싸요?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가서 떨려요, 안 떨려요?
0: 공연은 안 그렇게 안 떨리는데 대회는 좀 떨려요.
1: 아, 대회는 좀 떨렸구나. 그래도 떨렸어도 뭐 대상도 받고 최우수상도 받고 상을 이렇게 많이 받은 걸 보니까 약간 대범한 성격인 것 같아요. 본인 생각할 때는 어때요? 좀 그래요? 인정하는군요. 네. 본인 성격이, 아, 통도 크고, 대범하고, 또 성향도 아주 우람해서, 판소리 기본기랄까? 또 성향 뭐예요?
0: 학교와 학원을 함께한 뒤 판소리 연습까지 이어져 다소 피곤하고 방학에는 가족들과 떨어져 합숙을 하며 힘들기도 하지만 맛있는 식사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은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판소리도 연습해야 되고 남들이 안 하는 걸한 가지를 더 하니까 힘들군요. 피곤하겠다. 그죠?
0: 네.
1: 네. 그래도 피곤하지만 판소리가 재미있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강민서 양은 아, 나는 판소리 이거를 계속해서 어른이 돼서 명창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보다 이제 더 열심히 많이 연습하고 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명창이 되니까 놀지 말고 열심히 연습은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0: 올해 대상을 또 받고
1: 아, 대회에 또 나갈 계획이 있군요.
0: 싶어요. 네.
1: 네. 그러면 이번 대회는 어떤 곡을 특별히 연습하는 게 있어요?
0: 네.
1: 어떤 거?
0: 향나는
1: 아, 지금 부른 거, 그거를 열심히 연습해서 대회를 나가고 싶군요. 네, 어쩐지 좀 어려운 곡을 골랐다 했어요. 네, 어른들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곡인데, 열심히 연습해서 이번에도 좋은 성과 또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돼서 우리 민서 양이 두 번째 곡을 불러주셔야 되는데요.
0: 향나는
1: 아, 지금 부른 거, 그거를 열심히 연습해서 대회를 나가고 싶군요. 네, 어쩐지 좀 어려운 곡을 골랐다 했어요. 네, 어른들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곡인데 열심히 연습해서 이번에도 좋은 성과 또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돼서 우리 민서 양이 두 번째 곡을 불러주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일까요?
0: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 노정기로 다리가 부러진 제비가 강릉에서 보은의 박씨를 물고 흥부지까지 가는 여정을 그린 대목이니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곡 듣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돼서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까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0: 처음 방송이라 많이 떨려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잘했는지

감남산 석벽강룡 정박 좌수

준다면 좋해도

0: 산세당도.
1: 흥보가 제비노정기 들었습니다. 소리의 강민서, 북반주에는 심준보였습니다.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꿈나무 소리꾼 강민서 양과 즐거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더욱 판소리에 정진하셔서 훌륭한 명창이 되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 판소리 초대석 손님 강민서 양과 함께 최판사의 명판결이 진행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주소연입니다. 어시구 철시구 지화자 좋다.
1: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매주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들의 완창곡을 매주 나누어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정숙 명창의 흥보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운초 오정숙 명창은 1935년 태어나 2008년 타계한 전 국가무형유산 춘향가 보유자이시자 동초째 판소리를 전승한 명창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전북 전주에서 성장했고요. 1962년부터 동초 김현수 선생에게 본격적으로 동초째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에는 국립창극단에 입단해서 창극발전에 많은 기여도 했고요. 특히 월매역에 뛰어났습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 들으실 흥보가는 신나라 뮤직에서 2001년도에 발매한 것으로 녹음 시기는 이보다 앞선 1996년부터 7년 사이입니다. 그럼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흥보가 중 박씨를 심는 대목부터 첫째 박을 타는 대목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3: 흥보 양주 안진 앞에 뚝 떨어뜨려 놓은 것을 흥보 마누라 얼른 주워들고 보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제비가 뭔 씨앗을 물고 왔는데 글씨가 씌어있어. 흥보 보더니 갑을 보 은혜 은 박표 보은표라. 보은표. 아, 이놈이 공주로 노성으로 은진으로 온 것이 아니라 보은으로 옥천으로 연산으로 저리 돌아온 놈이로구나. 보은 대초 좋단 말은 들었어도 박 좋단 말은 금시초문인디. 그러나 저러나 보은 박일런지 강남 박일런지 지가 이렇게 물고 온 것이 기특해서라도 우리 한번 심어봅시다. 을볼 제종 나를 가려 원해.

그 팔자도다. 이렇다 놀고 있을 적어 흥보 17째 아들놈이 유혈이 낭자해 가지고 울고 들어오며 어머니 나 송편 세 개만 해주시오. 아니 이놈아 어디서 태필떡을 세 개만 해달라고 그러느냐. 동리로 놀

앞에 와서 그 뒤에 놈 떨어지오. 앞에 와서 편 얻어먹을 욕심으로 엎적이요 나갈 적은 영없이 기어가자 허니 무릎이 모다 헤어지고 요혈이 낭자고 엮기로 낭자고 엮기로 내가 욕설을 좀 하였든지 송편일 않고 사하고 밥만 죽게 때려준지 송편 세게 모르고 여주면 한 개는 입에 물고 두 개는 년 손으로 가리러 쥐고 초롱구여가면서 먹으라요. 흥보 마늘에 기가 막혀 목이 메요 하는 말이 내 자식아 무엇하러 나갔더냐

따다 놓고 토빌려다 밥을 달지. 실웅실건. 아. 박이나 타서 박숙은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 다리고 목숨 보명에 살아갑시다.

어디야? 아. 큰 자식은 저리 가고 아. 작은 자식은 이리 오너라. 어디가?

0: 연기 표현력을 잘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오정숙 명창의 동초째 흥보가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둥둥둥 내 사랑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0: 오늘 최판사의 명판결에서는 초대석 손님으로 오신 강민서 양이 특별 출연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2: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0: 주세요.
1: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옷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요즘에는 내 아파트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이들의 침묵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뀐 모양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키우는 학교를 교육의 장이 아닌 내 집값에 영향을 주는 편의시설로만 바라보는 어른들의 부끄러운 이기주의가 참 씁쓸한데요. 최 판사님께 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 품, 아. 이걸 그렇게 선호하면서도 정작 아이들의 활동 소음에는 그렇게 민원을 넣고 있다고요. 아이들이 즐거워야 할 운동회에 경찰차가 출동하고 소음 측정기가 등장하는 사건 현장으로 전락한 이 기막힌 교육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명백히 소음이 아니며 운동회 또한 사과해야 할 일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입니다. 이에 본 판사는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해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소음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며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송암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하시는 게 소리야. 이 도량을 돌면서도 계속 입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패라는 게 그때는 희귀했었거든. 그냥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 스님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봤거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일러 주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녹음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렇게 릴 테이프 이런 거 두 개 감기는 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셨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녹음을 넣어가지고 성주공공 석장. 각배 둘, 영산 지금 다섯 장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팔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옛날 어른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너희 이거 배우기 어려워도 이거 잘 배워놓으면 이제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너희들 잘

0: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하시는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방정환 연구자입니다.
0: 학교 이정화 선생님입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이정화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선생님, 제가 방정환과
1: 어류학적 관점을 가지고 방정환 선생의 교육 사상과 교육 실천 또는 교육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0: 네, 방정환 연구하면은 이것도 분야가 또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겠군요. 문학에 더 집중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또
1: 수가 많이 되었는데요. 저는 교육학적 관점을 가지고 방정환 선생의 교육 사상과 교육 실천 또는 교육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0: 네, 방정환 연구하면은 이것도 분야가 또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겠군요. 문학에 더 집중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또 선생님처럼 교육에 또 집중하는 분야가 있겠어요. 선생님이 방정환을 연구하게 된 이유나 배경 이런 것도 있는지 궁금해요.
1: 저는 박사 논문 주제가 세 번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 세 번 만에 이 귀한 주제를 제가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희 선배님이신 정혜정 선생님이 추천을 좀 해주셨어요.
0: 네.
1: 그래서 동학 천도교 연구자이셨는데요. 저에게 방정환 선생님 정도면 박사 논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도 어린이에 관심이 많아서요. 많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0: 네, 특히나 어린이날 하면 또 좋은 추억도 있으셨기 때문에 방정환 선생을 연결하는 것이 뭐 어려운 일은 전혀 아니셨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방정환 선생님 이야기하기 전에 방정환 선생님이 활동했던 시대, 그분이 살았던 그 시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와 그 안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1: 19세기 후반기는 세계사적으로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갔던 시기입니다.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축적된 과잉 자본을 투자하고 원료 및 상품 시장 확보를 위해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던 그런 시기입니다. 일본은 문호를 개방한 지 10여 년 만인 1867년 메이지 유신을 단행을 합니다. 이때 일본은 교육의 제도를 많이 정비해 나가면서 높은 취약률을 보이게 됩니다.
0: 네.
1: 이와 다르게 조선에서는 초등교육을 제외하고는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0: 네.
1: 그 일제강점기 학교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는 조선 총독부가 칙령으로 공포한 조선교육령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방정환이 어린이교육운동을 실천할 당시는 제1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조선이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으로부터 약 10여 년간 시기입니다.
0: 네.
1: 이 시기 교육에 관한 치거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크게 보통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교육이었습니다.
0: 네.
1: 3.1운동 이후에 일본은 1910년대의 강압적인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지 연장주의를 바탕으로 일본의 학제와 조선의 학제를 동일화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분하고

0: 책을 두고 1905년 12월 1일 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손병희가 종교로서 하나의 종교로서 만든 것이 이런 어떤 결혼을 하면서 방정환 선생님은 천도교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여기서 천도 이제 무리하게 활동하고 하시면서 너무 짧은 나이 인생을 사셨고 33세라는 나이
1: 아이고,
0: 1900, 맞아요. 너무
1: 네.
0: 안타깝죠? 1931년 7월. 그때 이제 병환이 너무 급속하게 안 좋으셔서 소년운동을 이끌어 갑니다. 이제 무리하게 활동하고 하시면서 너무 짧은 나이, 인생을 사셨고, 33세라는 나이.
1: 아이고,
0: 1900, 맞아요. 너무
1: 네.
0: 안타깝죠? 1931년 7월. 그때 이제 병환이 너무 급속하게 안 좋으셔서,
1: 네.
0: 신장염, 고혈압, 이런 것 때문에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되십니다. 이후에 1990년에 방정환 선생님은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으셨고요. 2017년 5월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1: 아, 네.
0: 네, 한요 정도까지
1: 네.
0: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이고, 너무 짧은 삶을 사셨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이분의 이름이 회자되게 했다는 거는 참 어쩌면 의미 있는 삶을 정말 사신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많이 아쉽네요. 정말 이분이 더 오래 사셨다면 더 많은 일을 하고 가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도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쨌든 방정환은 교육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게 됐는지 좀 너무 많은 활동을 했겠지만 조금 이렇게 중요한 것들만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0: 네. 그, 천도교가,

0: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관동 대지진 들어보셨죠?
1: 네.
0: 네. 그래서 그 관동 대지진 때문에
1: 수하면서 뭔가 방정환의 어떤 지향점이나 사상이 더 굳어졌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천도교 소년회는 1921년 천도교 신파 이론가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사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1: 네. 그 서양 철학, 근대 철학.
0: 김기전 선생님은 세상 사람들이 유소년을 무시하기 때문에 천도교 소년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천도교 소년회 설립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각 지역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소년회가 조직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 천도교 소년회 활동은 전국 단위로 그 규모와 가장점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천도교 소년회 설립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 네.
0: 3.1운동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천도교 소년회 설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 네.
0: 방정환은 유락부, 담론부, 학습부, 위열부와 같은 소년운동의 핵심에는 지도위원이 아닌 소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다했고, 이와 더불어 어린이 운동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천도교 소년회 설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 네.
0: 방정환은 유락부, 담론부, 학습부, 위열부와 같은 소년운동의 핵심에는 지도위원이 아닌 소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김기전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1: 네네. 아,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이런 소년에 대한 운동이 천도교에서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다. 여러 지역이나 단체가 있었는데 그중에 천도교 소년회가 가장 규모가 컸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시대가 어쩌면 조금 그런 근대화의 어떤 영향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좀 궁금한 게
0: 네.
1: 아까 왜그 김기전 선생에 따르면 어린이는 뭐 어른의 완구가 되기 쉽다. 장유 유서의 폐가 크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0: 네.
1: 그게 그 시절에 진짜 어린이들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0: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1: 네.
0: 해드리자면 너무 지금은 생각하기도 어렵지만 아이가 죽으면 산에다가 묻지도 않은 채 그냥 아이가 거기 거적대기처럼 이제
1: 아이고,
0: 덮어놓고 아이의 죽음을 그냥 방치하는,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 효가 아니다 이런 생각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애옥의 고개가 그 아이들을 많이 버렸던 그 고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슴 아픈 이름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유교식 사상과 인식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어쨌든 조금 어른보다 뒷순서여야 하고, 어쨌든

0: 하더라고요. 그래서
1: 예.
0: 뭐 가슴 아픈 이름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예.
1: 아이고. 그러니까 정관념을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었는지 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천도교 소년회 이게 이제 진짜 어린이 운동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 같고 효도를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의무를 지고 있고 좀 그런 게좀 있네요.
0: 네, 안타깝습니다.
1: 네네. 이 소년회라는 것이 얼마나 새롭고 당시의 그런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었는지 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천도교 소년회 이게 이제 진짜 어린이 운동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운동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네. 1921년 5월 1일에 조직된 천도교 소년회는 1922년 5월 1일에 창립 1주년에 어린이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날의 어린이날이 지금의 어린이날의 시초가 됩니다. 1923년에는 천도교 소년회뿐만 아니라 소년운동연합회 5월회 등이 함께 주관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1: 네.
0: 학교교육 이외의 장에서 조선인의 행위는 부인운동이나 노동운동 같이 인류 중에 어느 부분 운동이 아니고 그 밑, 맨 밑에 바닥을 짓는 인간 운동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0: 방정환은 청년보다는 소년, 소녀로 불리는 어린이가 민족 해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 네.
0: 소년 운동이 청년층의 운동만큼이나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그런 일입니다. 소년들이 정치투쟁이나 경제투쟁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는 않지만 조선이 직면한 현실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의 그런 생각들은 하나 이제 인용할 수 있는 뭐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1: 네.
0: 1922년 손병희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귀국한 방정환은 동경 유학생 사이에도 좌파,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립이 계속 되고 있었고
1: 네.
0: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심합니다. 이때 방정환 선생님은 독립운동의 앞길이 염려된다. 이제는 30대 이상의 성인이 아니라 10대 소년들에게 그 싹부터 길러야 독립운동의 전도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1: 네. 정말 이 10대 때부터 뭔가 해서 독립운동을 좀잘 해야겠다라는 결국은 방정환 선생님에게 독립운동은 결코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정말 수건이었던 것 같네요.
0: 네.
1: 자, 방정환 선생님과 이제 어린이 운동, 어린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이야기까지 들었고, 또그 안에 방정환 선생님의 이 마음속에 깊은

0: 여러분은 지금 박정경 국립남도국가 권장이 진행하는 연구의 현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연구의 현장에서는 서울대학교 이정화 선생님을 모시고 방정환의 어린이 교육 운동의 실천과 교육사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어린이날이라는 것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뭔가 행사를 했다까지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어린이날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노소년회의 관계자들이 모여 범사회적으로 전국적 조직인 조선소년운동협회가 창립이 됩니다. 22년에 결성된 불교소년회와 조선소년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이스카우트입니다. 네, 그리고 1923년에 결성된 반도소년회의 관계자들이 모여 범사회적으로 전국적 조직인 조선소년

0: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높이기 위하여 첫째, 언어로서 존대하자.
1: 네.
0: 둘째, 의식주에 있어 어른과 동등하게 대하자. 셋째, 가정, 학교, 기타, 일반의 사회적 시설에 있어서 반드시 어린이의 존재를 염두에 두자라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 네.
0: 김기전이 제안한 위의 세 가지 선언 내용은 1921년 천도교 소년회를 설립하면서 만든 선언문과 1923년 어린이날 선언문에서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네.
0: 1921년 봄 4월에 이르러 경성 천도교회 안에서 13명의 소년인이 발기인이 되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1: 네.
0: 제례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풀어내어 어린 사람으로의 인격을 찾고 지니고 옹호할 것, 사회적 악습으로부터 풀어내어 새 세상에 새 사람이 되기에 마땅한 사회성을 기를 것을 주창하고 소년회를 조직하고 천도교 소년회의 간판을 붙이니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성질을 가지고 생긴 조선

0: 네네.
1: 최남선의 어린이는 청년에 가깝습니다.
0: 아.
1: 그래서 존칭어로서의 어린이를 쓴 건 방정환 선생님이 더 했을 때는 최남선이 먼저였지만
0: 네네.
1: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 사람 그다음에 이는 높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0: 예, 예.
1: 3호에 실리는데
0: 네.
1: 그게 1920년 8월입니다.
0: 네.
1: 이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어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0: 아.
1: 그래서 순서로 봤을 때는 최남선이 먼저였지만
0: 네네.
1: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 사람 그다음에 이는 높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1920년대에 이제 지금의 어린이를 더
0: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어린이날 이야기 좀 해볼게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게 처음에 날짜가 5월 1일이었다고 하셨어요. 아마
1: 네.
0: 많은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5월 5일이 됐는지가 궁금해요.
1: 방정환이 생각했던 그 당시 5월 1일은 메이데이, 지금 메이데이 다 아시죠? 그 노동절.
0: 네,
1: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운동, 결의가 잘 살아야 한다는 어린이 인권 의식의 기초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린이 인권 의식은 어린이날 제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0: 네.
1: 어린이날은 전 세계적으로는 메이데이, 그 노동절.
0: 네,
1: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운동, 결의가 잘 살아야 한다는 어린이날은 전 세계적으로는 메이데이, 즉 노동절의 그 시발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후 어린이날 행사 중심은 1927년에 보면 10월 16일, 사실 그 이전에도 이 방정환 선생님은 지속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역할을 하셨는데요. 27년, 왜 그때 5월 1일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덧붙이자면
0: 네네.
1: 조선소년연합회가 위원장이 방정환으로 되어 있는 요 단체가 있었는데요.
0: 네네.
1: 이걸로 이제 분열이 됐었어요, 중간에.
0: 예.
1: 그래서 5월 5일 날 행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다가 이제 재통합이 되는 시기가 1927년인데요. 이때 이제 어린이날이 5월 1일 세계적인 노동절 메이데이와 겹친다는 이유, 그리고 당시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이게 행사가 있기 때문에
0: 예, 예.
1: 평일에 동원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어린이날 행사를 5월 첫째 일요일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0: 네.
1: 이건 일제의 의지입니다.
0: 예,
1: 그래서 일제강점기 동안 어린이날은 5월 첫 공휴일, 매년 날짜가 좀 일정하지 못했지만 조선소년연합회가 만들어진 후 1928년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함께 할 수 있었지만 5월회, 이건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소년운동 단체인데요.
0: 예.
1: 이 5월회에서 무산 소년운동에 힘써야 한다는 이유로 또 방정환 선생님을 비판하게 되는 또 시기가 있습니다.
0: 아, 네.
1: 그러면서 1929년이 되면 어린이날 행사가 또 분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이렇게
0: 네.
1: 계속 소년운동에도
0: 네.
1: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듬해 1930년에 다시 통합을 이루긴 해요.
0: 네, 네.
1: 하지만 1937년부터는 아예 어린이날 행사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0: 네.
1: 참고로 어린이날 그 5월 5일은 일본의 어린이날이 여자 어린이의 날과 남자 어린이의 날로 바뀌어 있는데요.
0: 네, 네.
1: 그 5월 5일은 남자 어린이의 날.
0: 아.
1: 3월 3일은 여자 어린이의 날.
0: 네.
1: 그래서 단오온 날을 어린이날로 지금 일본에서 하는데
0: 예, 예.
1: 아마도 그런 것도 뭐 꼭 밝혀진 건 아니지만 한번 비교할 만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흥미롭네요.
1: 네. 그리고 1946년 5월 5일 오전 11시 휘문중학교 교정에서 첫 어린이날, 해방 후 첫 어린이날 행사가 이루어지고요.

0: 아동 예술을 근대적인 아동 예술 지금으로 치자면 뭐 동화
1: 네.
0: 또는 동요, 뭐 그림, 시각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전통 교육도 있었지만 근대적인 사상도 배우고 정서 함양.
1: 네.
0: 그래서 정서 함양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13, 14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지적인 교육이 중요한데 방정환 선생님한테는 그 아래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교육이 예술 교육이었고 그 예술 교육이 정서 함양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의식을 굳게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아동 문학하는 그런 장르의 것들을 많이 쓰셨어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번안도 하시고,
1: 네네.
0: 그리고 소개도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더 보자면, 일제강점기에 가장 헐벗고 억압받았던 조선의 어린이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동일하게 보인다면 좀 이상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1위입니다.
1: 아, 맞습니다. 네.
0: 너무 안타깝고요.
1: 부끄럽죠.
0: 예.
1: 네.
0: 그리고 2024년 9월 26일 그 신문 기사에 따르면 214명의 초중고생이 자살을 했다고 하고요. 이 수치는 역대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1: 네.
0: 이제 헐벗고 억압받는 아이들은 많이 줄었고 경제 국가로서의 위상은 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은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정신적인 학대나 물리적 학대로 인해 고생이 자살을 했다고 하고요. 이 수치는 역대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헐벗고 억압받는 아이들은 많이 줄었고 경제 국가로서의 위상은 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은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정신적인 학대나 물리적 학대로 인해서 실존적인 삶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부모의 빗나간 교육열로 인하여 정신적 학대를 받거나 방임과 방치로 인한 물리적 학대를 받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1: 네.
0: 지금 방정환 선생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가슴이 많이 아프죠.
1: 그렇죠.
0: 예.
1: 네.
0: 어린이들이 부모의 소유가 될수 없다. 그리고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라 주체적인 하나의 온전한 사람. 이러한 생각들을 방정환이 가지고 있는 아동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덧붙여서 현재적인 함의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서 함양 교육, 이 정서 함양 교육이 인간의 본래성 회복에는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방정환의 그 색동의 활동이 되게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주도적인 삶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천도교 얘기는 많이 못했지만 어떻든 인내천 사상 다 아시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것은 어른과 아이가 다 평등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 어른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를 미숙한 존재로 보지만 그치만 어린이는 하나의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작은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 네.
0: 이렇게 이제 주도적인 삶을 살수 있는 바탕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만물 생존이라는 것은 좀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처 마음을 전하지 못해 소홀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주변 잠깐 멈췄다 가야 해 읽어봤는데요. 우리는 늘 어딘가를 향해 쉬지 않고 걸어가느라 곱게 핀 꽃 한 송이 마음껏 바라보지 못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꽃뿐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처 마음을 전하지 못해 소홀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좀 천천히 걸어볼까 해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있지만 아직 충분히 다가가지 못한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그 간격을 조금씩 좁혀가기 위해서는 주변을 찬찬히 살피는 일, 또 한 번 더 바라보려는 마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걷는 길,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스윗의 이성실 장애인식개선팀장과 함께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귀 기울여주세요. 뒷자리 4802 쓰시는 분, 농가 월령가 신청합니다. 농사일이 많아지는 때죠?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함께 듣고 싶은 곡들 적어주시는 거 좋습니다. 또 4월 19일 일요일, 떠나는 도시를 머무는 도시로 바꾸는 일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걸었던 청년 희망 팩토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강기훈 대외협력 이사님 이야기 듣고 보뜰마을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지역 효능감이라는 용어. 아, 이런 말 들으니까 바로 이런 고뇌들이 있어서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줄 방안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셨네요. 그렇죠. 지역 효능감, 이 용어가 저도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저희

하고 봄에 마를 때 놓치면 그의 일이 낭패되니 농쟁기를 다스리고 풀임소를 살펴도다 부지런해 게을리 굴지 마소 한해 일은 봄에 달려 모든 일을 미리 하고 봄에 마를 때 놓치면 그의 일이 낭패되니 농쟁기를 다스리고 풀임소를 살펴먹여 제걸음 채워놓고 한편으로 지르네요. 보리밭에 오줌 주기 세전보다 힘써하소. 늙으니 근력 없어 힘든 일 못하여도 낮이면 이영영꼬 밤이면 새끼꼬 앞때 미쳐 이양하면 큰 근심 들리로다. 과실나무 보급 깎고 가지 사이 돌기우기 초하루 날 첫새벽에 시...

0: 함께 걷는 사람들. 요즘 여러 영역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배리어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장벽을 없애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배리어프리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상황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중요한 일 같아요.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스윗의 이성실 장애인식개선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웃음이 스윗하시네요, 진짜. 완전 서윗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이성실 팀장님은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스윗에서 장애인식개선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또 카페 스윗의 운영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접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안녕하세요. 청각장애인 바리스타와 베이커와 함께 일하고 있는 카페 스윗을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스윗의 장애인식개선팀 팀장, 그리고 수화통역사예요. 이성실입니다.
0: 어떻게 오늘 우리 수화로 하는 줄 알고 저 깜짝 놀랐었어요.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네, 사회적 협동조합 스윗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0: 그래서.
1: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나 의사소통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뭐 맞아요. 친구 사이에서도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회사에서도 정말 중요한데 청각장애분들이 수적으로 굉장히 많은데도 일단 딱 신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채용은 쉽게 하시는데 그런데 조금 지내다가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 이직을 권고하시거나 이렇게 바로 이직해야 되는 스스로가. 일들이 네. 네, 생기는 거죠. 네.

0: 일단 청각장애인 대상으로는 서울만 봐도 되게 그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커피 교육이 잘돼 있어요.
1: 네.
0: 실제로 서울 농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전공과라 그래가지고 제과하는 전공 그리고 커피 하는 전공 이렇게 해가지고 직업을 갖기 전에 이제 성인이 되고서 가르치는 그런 과가 있는데요.
1: 네.
0: 그렇게 어딘가에서 배우는 분들은 있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는 청각장애인 바리스타는 사실 많지 않은 거죠.
1: 네.
0: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커피 전문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비청각장애인인 커피 전문가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살면서 뭐 일단 장애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특히 청각장애인은 드물잖아요. 겉으로
1: 네.
0: 보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티가 나지 않은 장애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커피는 전공자지만 장애인 관련해서는 전무한 그런 비청각장애인, 비장애인인 전문가도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1: 네.
0: 시작하게 됐고, 그 비장애인과 장애인인 청각장애인이 공존하게 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을 다 채용하게 되었어요.
1: 네.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 만드는 거를 보고 주변에서는 뭐라고들 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0: 사실은
1: 네.
0: 그 이제 장애인 고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현장직과 사무직이라고 한다면 관리직과 현장 사원이라고 한다면
1: 네.
0: 관리는 비장애인이 하고 현장에서는 장애인이 일을 하고 또 사원은 장애인이 하고 관리와 사무직은 비장애인만 한다라는 인식이 있기는 하잖아요.
1: 아,
0: 근데
1: 네.
0: 그러기에는 우리는 현장에도 비장애인을 투입시켰고
1: 네.
0: 그리고 관리

0: 같은 게 딸랑 맞아요. 뭐 이런 거 제일 많이 하는데 그걸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소리를 듣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0: 네.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몸에 그 진동이 와야 더 이렇게 빨리 아 누가 왔구나 이러시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1: 그런 것도 개선사항으로 할 수 있죠.
0: 저는 근데 사인보다 진동이 훨씬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인은 제가 그 사인 라이트를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늘 그럴
1: 불러주는 기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진동벨로 대신하는 네네. 매장도 있고 이렇게 한 개씩 좀 이렇게 그렇지. 착안했어요. 계속 하나씩 네. 불편한 사항을 맞닥뜨릴 때마다 직원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테스트 해보고 이러면서 도입하게 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그렇지. 착안했어요. 계속 하나씩 네. 불편한 사항을 맞닥뜨릴 때마다 직원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테스트 해보고 이러면서 도입하게 된 것 같아요.
0: 앞으로도 뭐 산 넘어 산으로 겪으실 일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 고비들을 지나오면서 그래도 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1: 우리가 카페를 그냥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뭐 4월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날이 있거나 네. 또 다가오는 6월에는 뭐 선거날이기는 하지만 6월 3일이 농인의 날이라 그래서 수어를 제1언어로 모국어로 쓰고 있는 농인들의 이제 날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법정 기념일에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 법정 기념일에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사실 그냥 길바닥에서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있지만 또 이제 회사가 갖춰져 있고 부서가 있고 또 카페팀과 협업을 해가지고 그 카페라는 공간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 행사 같은 거를 할 때 아, 좀 잘했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네. 거는 이제 청각장애인 바리스타나 베이커를 뒤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업무만 보게 하지 않았다. 라는 것에 좀 자랑?
0: 약간. 자랑스럽죠.
1: 네. 좀, 잘했다라고 느껴지는 건데요. 그렇게 환경들을 하나씩 개선하고, 인식 개선으로 묶고, 손님들한테 자꾸 노출을 시키면서, 사실 손님도 불편하시고, 우리 직원분도 불편하세요. 그냥 받는 그 주방불찌처럼, 뭐, 비장애인이 주문을 받고, 그 받은 주문을 제조만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직접 손님을 마주하고, 부딪히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겪으시는 상황들을 보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손님이 너 청각장애인이랑 대화 처음 해봐
0: 네네네.
1: 이런 거가 있으시거든요.
0: 네.
1: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막 수어를 연습을 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직접 우리 직원분이랑 대화를 시도하세요.
0: 네, 마치 그 외국어 연습하는 분이 맞아요. 막 이렇게 말 걸듯이.
1: 내 주변에 외국인 있으니까 외국인한테 나 프리토킹 좀 연습해봐야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오세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직원분을 통해서 들을 때 아, 이게 제조 공간에서만 숨어있게 하지 않고 이제 포스나 픽업대나 이렇게 앞에서 노출시켰던 게 맞았구나. 하고 느끼는 때가 있었습니다.
0: 저 너무 그럴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여기 이제 그 청각장애인 당사자분 네, 오셨었는데 저 그분 인터뷰하기 전에 막 스타를 만나는 듯한 네. 나는 못 만나봤는데 진짜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떨까 약간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좀 신나는 것도 있고
1: 그런 거 있죠.
0: 아마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1: 그죠. 또 언어고 네. 배운 만큼 또 보인다고
0: 네.
1: 이제 막 아는 단어들을 쓰고 싶으신 거죠.
0: 네. 그리고 그런 이해가 넓어지는 게 좋으셨을 거고
1: 맞아요. 언어만 네. 알면 언어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0: 이윤을 배분하고 그러는 구조는 아니고요.
1: 네.
0: 사회적 가치를 뭔가 사회에 환원을 하면서 그 1층에다가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전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그림은 이제 인권과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그래서 있고 또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 자폐장애인, 뭐 자폐성장애, 시각장애의 그림 작가님들의 그림을 저희가 또 특별전으로도 한번 1층에다가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전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그림은 이제 인권과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그래서 이곳에 속해 있는 소속 작가님하고 그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그림 전시가 된 거거든요. 개인 네. 작가님도 계시긴 하지만.
1: 네네.
0: 이 그렇게 되면 이 그림 중개업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손님분 중에서는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연결된 경우들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요거 말씀하신 것처럼

0: 자연스럽게 우리의 테마가 청각장애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 수소문에 이제 그림을 함께 전시하게 된 건데 그분의 재능이 그림을 그리는 거라면 그림을 그림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판매 목적만을 위해서 전시하지는 않았고요.
1: 네.
0: 자연스럽게 우리의 테마가 청각장애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 수소문에 이제 그림을 함께 전시하게 된 건데 그것도 지금 분기별로 3, 9, 27이니까 27개월은 넘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때 제법 오래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좀 뿌듯하게 남네요.
1: 네. 글로벌 이노베이션 팀으로도 발굴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0: 네. 글로벌 이노베이션 팀 같은 경우는 뚜잇이라는 팀이 있어요. 하나, 그러니까 글로벌 이노베이션 팀 이름이 뚜잇이 아니고 여기서 발굴을 했던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뚜잇이라는 팀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안전교육 같은 거를 받잖아요. 근데 그 안전교육이 실제 상황 대응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학교에서 뭐 지진이 나면 책상 밑에 숨어요. 우리 좀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뭐 이태원이라던가 뭐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전에 관련된 교육들을 우리는 배우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기는 하지만 실제 상황으로 가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0: 그것이 맞는지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고 그럼 이제 눈을 보게 돼요. 그래서 눈 맞춤 보고 그냥 한번 찡긋하고 하면은 네, 요런 게좀 어렵지만 능동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1: 근데
0: 적극적으로.
1: 사실 사람과 사람은 눈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
0: 맞아요.
1: 때. 우리가 뭐 말로 그냥 주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을 한번 보면서 주문을 하는 거랑 그냥 이렇게 딴데 보면서 커피 한 잔이요. 이렇게 하는 거랑 좀
0: 달라요.
1: 또 완전히
0: 네.
1: 다르잖아요. 오히려 이제 손님들도 눈 맞추는 걸좀 좋아하게 되진 않을까요?
0: 그런 분이 있긴 하죠. 그런 분이 있죠. 또 우리 직원분 중에서는 또 눈웃음의 소유자가 있으시면은 실제로 뭐 정릉전 같은 경우는 뭐 정릉 프린스다 뭐 이런 별명도 붙여주시기도 하고 정말 눈웃음이 있는 그 직원분의 에피소드가 있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막 손님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나 음료 한잔 먹으려고 왔고 뭐좀 있으면 또 더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메리카노나 아이스 한번 그냥 마시고 갈라고 쉬려고 왔는데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웃어주면 괜히
1: 좋죠.
0: 기분 좋죠.
1: 네.
0: 그리고

0: 바리스타가 만들어주는 음료를 내가 먹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어느 정도 그 문화의 이걸 뭐라 할까 그 경계를 좀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이게 딱 잘라져 있지 않고 그 이제 겹쳐져 있는 그 공간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신다면 이제 그 공간이 카페 스윗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우리 팀장님 배리어프리 사회에 대해서 고민 무지하게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0: 그 문화의 이걸 뭐라 할까 그 경계를 좀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이게 딱 잘라져 있지 않고 그 이제 겹쳐져 있는 그 공간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신다면 이제 그 공간이 카페 스윗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우리 팀장님 배리어프리 사회에 대해서 고민 무지하게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떠세요?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배리어프리로 가고 있나요? 어디쯤 와 있나요?
0: 아, 배리어프리 제가 뭐 막 이렇게 학자는 아니지만 아니 이게 배리어프리 용어가 처음 오프닝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장벽을 없애자라는 거가 맞고 그 용어가 일단 제가 속

0: 있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근무 시간 안에 청각장애인과 비청각장애인이 동일한 업무만을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발주한 물건이 잘못 왔어요. 근데 발주한 물건이 잘못 왔은 거를 발견한 사람이 청각장애인 직원분이에요. 근데 네. 보통 발주처로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전화 업무는 소통의 제한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그런 전화 업무나 이런 당연한 소리 소리를 이용한
1: 네.
0: 의사소통은 비장애인이 맡아서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차별이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다고는 하지만 비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더 많은 업무를 하게 되는 업무 과중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소해 보일 수 있어요. 전화 한 통이. 하지만 매일같이 전화 한 통을 한다면 또 말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동등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매장의 청각장애인 근로자를 의사소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배치했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사업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나라 사업이에요. 나라에서 장애인을 배치한 사업장은 장애인이 일하고 있을 때에 부가적인 이 장애인의 주업무가 아닌 부가적인 업무를 지원하고자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이나 휠체어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동 편의에 지원을 해주는 근로지원인이 필요할 것이고 손가락 절단 장애인이거나 하는 경우는 타이핑을 대신해 주거나 뭐 이런 부가적인 업무가 필요한 것처럼요.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청각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소통역을 해줌으로써 의사소통의 것을 지원해 주는 근로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0: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매장마다 근로지원인을 저희가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결국에는 청각장애인과 비청각장애인이 동등하게 일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게 된 거죠. 그러면
1: 네.
0: 청각장애인 직원분이 발주가 잘못된 거를 확인을 했을 때 이제 수화통역사에게 하게 되죠. 왜냐하면 수화통역사의 업무니까.
1: 네.
0: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해결하신 거예요.
1: 그러면
0: 우리 회사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업무의 성과들

0: 아니고 당연한 사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1: 야, 마음도 스윗하시고 사회적 협동조합 스윗의 이성실 장애인식 개선 팀장님과 오늘 스윗한 시간 함께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이슬기의 가야금 연주 스윗 스토리 흐르고 있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이라는 작업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해봤어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작은 시도들이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지난주 청취자님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재방송 때 글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창한 날씨 일요일 아주 잘 보내고 있어요. 아, 오늘은 촉촉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평가처럼 성화나 짜증 없이 잘 지내야겠어요. 오늘도 좋은 풍류음악 들으며 쉬어갈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0903님 안녕하세요. 대금 시나이 듣고 싶습니다. 국악방송 감사드립니다. 네. 언제나 깊은 애정으로 풍류가 좋다 청취해 주시고 사연 보내주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 깊은 감사드리고요. 5월의 푸르름처럼 맑고 밝은 풍류음악 잘 선별해서 전해드릴게요. 많이 애청해 주세요. 조금 전 사연 주신 0903님의 신청곡 대금 신화에 준비했습니다. 신화에는 즉흥음악이죠. 원래는 전통 구세 반주음악이었는데요. 현대에 들어 무대화되면서 일반 관객들에게 많은 호응과 사랑을 받았던 전통음악입니다. 오늘은 원장현 외 여러분의 연주로 대금 신화이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죽더라도 내가 저를 한번 불러볼 것이다 하고 저기 앉은 게 도생원 아니요. 저를 몰라고 나왔는데 저놈이 저 발톱하고 저 이빨하고 저 눈구녕 엄마 저놈 저 꼬리 좀 보소. 아 오느라고 아래 택조가리가 딱 굳었네 그려. 첫 번이 잘 나오다가 토자를 말여 다 살짝 바닷물을 아래 턱으로 밀고 차고 오느라고 아래 택조가리가 딱 굳었네 그려. 첫 번이 잘 나오다가 토자를 말여 다 살짝 늦춰놓은 것이 호자가 돼버렸단 말이야. 여러 김성들 중에 한가운데 덜렁하니 앉은 짐승이 그 누구냐 크고 발톱 길고 꼬리 크고 토토토토토토토토토 고생을 하니 하고 불러놓으니 호랭이란 님이 벌레가 육식을 하는 님이라 짐승들을 쏵 잡아먹어서 사람으로 치면 인심을 잃었단 말이오. 야가 어디 지나가기만 하면 쥐새끼도 저 시에대 죽일 놈 호랭이 하는 판인디 아 느닷없이 존칭을 돼갖고 호생원자가 딱 들어갔거든. 두야지고 그냥 여시고 너구리고 퇴깽이고 쑥 내버리고 내려닥치는디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송인기 부산권에서 한 짐승이 내려와 저 짐승은 동안을 보관하 두기는 째째째고 버리자 어떡한 말이라는 딱 동계가 드났다니 천둥 같은 뒷다리 몸만 걸렁덜렁 뒤에 머리를 흔들며 제라 같은 말로 잔디뿌리 왕부리를 검동설한 백설각으로 자르르르르르르 뿌리고 주홍이 딱 벌려고서 호행왕 하는 소리산 천지 그근 그근 땅에 두꺼워지는 자라가 깜짝 놀래 목으로 저리고 가버리고 없었구나. 호랭이가 쫓아내려는 바람에 별주부란님이 으뜩이 겁이 났는지 그냥

고플라니까 별 더러운 일 다 생겼네요. 금방 여기서 호생원 아니요 하고 불렀는데 무엇이 불렀는고? 아 이렇게 보인 게 그냥 뒤야 지금 너구리고 여시고 노르고 싹 다 도망가버렸네. 호령이 기가 막혀. 나 참말로 배돼지가 고플라니까 별 더러운 일 다 생겼네요. 금방 여기서 호생원 아니요 하고 불렀는데 무엇이 불렀는고? 이거 참말로 귀신 잡아먹고 도깨비 똥 살 일이 생겼네요. 워라 도로 올라갈 밖에 수가 없느니라 하고서 도로 올라가는 판인데 아니 별주부란 놈도 재수가 없어서 그랬던 어째 그랬던 호랭이 앞발짝 뛰던 네가 딱 누웠다가 호랭이가 발짝을 뚝 뛴 게 야가 장기 궁짝 나자빠지듯 발랑 나자빠져가지고 바리작 바리작 호랭이가 딱 보대 마 요것이 나를 불렀나 부지 괴물 짐승이로구나 그거 참 처음 보는 것인디 요리 보아도 동글동글 조리 보아도 동글동글 요것이 무엇인가 소똥이 말랐는가 아 그러면 쏘내기 맞은 자국이 없고 방구부채 같으면 지가 자루가 없고 거기다 소두방 뚜껑 같으면 꼭대기가 없네요. 아이 잡것이 무엇이요? 네가 도무지 뭐냐? 둥글 넓적 검은 편편이냐? 아이 잡녀로 저 새끼 말이 없네요. 호랭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제 손소 무릎을 탁 치며 옳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똥이로구나. 하나님 똥 먹으면은 명질고 거기다가 잔병을 난다더라. 내가 그러니까 작은 요 작것을 내가 은통으로 생겨버릴 것이다. 그러고서 별주부를 반짝 들어다가 그 무지한 호랭이 아금니빨 촤악 속이다.

내가 죽더라도 요 놈의 짐승이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짐승 이름이나 알고 죽을 것이다 하고 뭐가 속에서 똥들

오, 나는 이산 중에서 어른 호랭이 호생원이다. 아니, 별주란님이 호랭이 말만 들었지? 호랭이라는 말을 듣더니 대번 등가죽에서 그냥 땀이 확 쏟아지면서 한마디 거짓말도 없이 예! 나는 수국 별주부 자라 새끼요! 호랭이가 춤을 춘다. 호랭이가 춤을 춘다. 얼씨구야, 얼씨구야. 내가 평생 원하기를 광대탕의 권위를 따오지만들 멋진 진미를 먹어보지. 별주부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나는 별주부가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남생이야.

별주 무강 기가 막혀. 아이고 나는 남생이도 아니야. 그러면 네가 뭐냐? 내가 두꺼비야. 두꺼비 같으면도 좋다. 너를 산채로 잡아서 밭에 말려 죽여. 풀이다 바짝 살러 맨둘이다 달달가로 술래다 타서 먹으면 만병중병. 야이다 약을 먹어보자. 별주보가 기가 막혀.

이제 대왕께서 날 보내고 옛날에 칠세왕이 말리 선거를 올렸었고 방궁 높이 짓고 장생불사를 하려고 동남동역 500인을 삼신산업 불로 출을 구하려고.

문무백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올리던 제사의례가 바로 종묘제례고요. 이 제례의식에서 쓰이는 음악과 춤을 공로구에. 지금도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종묘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셔둔 사당이죠. 그곳에서 왕이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기원하기 위해 문무백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올리던 제사의례가 바로 종묘제례고요. 이 제례의식에서 쓰이는 음악과 춤을 종묘제례악이라고 하죠. 종묘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이 유형과 무형의 유산이 동시에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 이어지는 모습을 지금도 1년에 두 차례 직접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과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종묘대제가 봉행되니 바로 오늘 종묘에서 직접 현장의 울림을 느껴볼 수 있는 날이죠. 종묘제례악은 단순히 음악만을 의미하는 명칭이 아니라 기악과 노래와 춤이 일체가 되는 복합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각 악곡마다 불리는 노래와 노랫말을 악장이라고 합니다. 이 악장들은 한시로 지어졌는데요. 세종이 친히 지은 보태평 11곡과 정대엽 15곡에 연원을 두고 세조 때 제사의식에 맞춰 축약하거나 개작하고 새로 지어 넣기도 한 악장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웅장하면서도 미려한 한문체로 작성된 종묘악장에서 우리나라 한문학의 독특한 향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폐희문의 악장

종묘제례악 보태평중 전폐희문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와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10시에는 종묘 영년전에서 오후 2시에는 정전에서 제향이 봉행되는 날이었는데요. 지금쯤이면 모두 마무리가 됐을 것 같네요. 실제로 종묘에서 제향이 봉행되는 절차와 함께 이 음악이 연주되고 음악에 맞춰 일무가 추어지는 것까지 보게 되면 그 현장감이 주는 감흥은 또 다를 텐데요. 노래하는 악장, 그 한시가 무슨 내용인지까지 알고 들으면 그 음악의 의미가 더 깊이 와닿겠죠. 그래서 오늘 노랫말 봄풀이에서 전폐희문의 악장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곡 맞추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이난초 외 여러분의 소리 꽃피는 새동산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정답 보내주시고 계시겠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난주 참여 사연으로 보내주신 글 소개해드릴게요. 9076님 정답 팔도 유랑과 같아요. 주말에 부대찌개 가게에서 알바하며 매장에 방송 틀어놓고 일해요. 우와 손님들도 엄청 좋아해요. 방송 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대찌개 맛있습니다. 부대찌개 최고죠. 네. 아 그리고 숙숙장군님 들어본 것 같고 알 듯한데 모르겠네요. 오늘도 감상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팔도 유람가였군요. 팔도 유람가를 알아가네요. 라고 사연 전해주셨습니다. 네. 쉽고 편하게 알아가는 우리 국악. 우리 풍류가 좋다가 성심을 다해서 준비할게요. 우리 전통음악 계속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지난주 발표와 마찬가지로 추첨을 통해 선곡 게시판에 올려서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꼼꼼히 챙겨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은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받으실 주소와 성함 꼭 보내주세요. 자,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황민왕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비나리 듣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이동규의 노래로 남창 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밝았느냐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초수대엽이라고 하지만 이 악곡 제목에 쓰인 수자가 한자로 샘수 또는 빠를 삭으로도 읽히는 글자거든요. 본래는 삭대엽에서 맨 처음 파생된 악곡이라는 의미에서 초삭대엽이라고 읽는 게 맞는 발음이긴 합니다만 초수대엽이라는 제목이 오랜 세월 간습에 의해 익숙하게 굳어져 버린 거죠. 어쨌거나 청성자진한입이라는 악곡의 제목에서 자진한입은 악곡의 원형인 삭대엽을 풀어서 쓴 말이라는 거 오늘 풍요사전에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날 자진한입이라는 명칭은 또 다른 의미로도 쓰이고 있으니 앞으로도 풍요사전 코너에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랄게요. 5월 3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조공래 외 여러분의 소리 진도 강강술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객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1: 강강술래 강

0: 꽃 유자나무
1: 강강술래
0: 백년새가 안겨우네
1: 강강술래.
2: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풍경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각신님이 되고 본께

0: 하지만 어쩔거나
1: 강강술래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뛰어보세 뛰어나보세
1: 강강술래
0: 흑신흑신 뛰어나보세
1: 강강술래
0: 높은 마당이 짚어지고
1: 강강술래
0: 짚은 마당이 높아지게
1: 강강술래
0: 먼데 사람 듣기 좋고
1: 강강술래
0: 저태 사람 보기나 좋게
1: 강강술래
0: 날이 좋다고 날맞이 놀면
1: 강강술래
0: 달이 좋다고 달맞이 놀까
1: 강강술래
0: 6월 유두 7월 백중 강...

0: 풀자 풀자 덕석 풀자
1: 비계
0: 어디 꼴지왕가
1: 장자 장자 꼴지와세
0: 어디 꼴지왕가
1: 장자 장자 꼴지와세
0: 밭가리 가세 술래 술래 강강 술래
1: 강강 술래
0: 어디 꼴지왕가
1: 장자 장자 꼴지와세
0: 어디 꼴지왕가
1: 장자 장자 꼴지와세
0: 어디 꼴지왕가
1: 장자 장자 꼴지와세
0: 어디 꼴지왕가
1: 장자 장자 꼴지와세
0: 밭가리 가세 어디만큼 간가
1: 당당 멀었네
0: 일하자라 챙기질
1: 묵은밭에 따부질
0: 어디만큼 간가
1: 당당 멀었네
0: 일하자라 챙기질
1: 묵은밭에 따부질
0: 어디만큼 간가
1: 당당 멀었네
0: 일하자라 챙기질
1: 묵은밭에 따부질
0: 어디만큼 간가
1: 당당 멀었네
0: 일하자라 챙기질
1: 묵은밭에 따부질
0: 어디만큼 간가
1: 당당 멀었네
0: 손치기 하세
2: 손치기 하세
0: 손치기 손치기 소리로 친다고 손치기
1: 살치기 살치기 소리로 친기 한박조박 시집가 종가래기 나도가 어린 것이 어찌가 옹굴동굴 찰도가 손치 연예공할 떡 다 먹고 연예비한테로 장계가 손치기 손치기 소리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찬다고 발치기 한박조박 시집가 종가래기 나도가 어린 것이 어찌가 옹굴동굴 찰도가 손치기 손치기 소리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찬다고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음악 문화의 여백,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이 시대의 예인,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내드릴 전곡 감상, 저희가 이미 지난주부터 감상을 시작해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성창순의 강산재 심청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창순, 박유전판, 강산재, 심청가를 감상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전체 3주에 걸쳐서 이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강산재, 심청가는 철종 고종대의 명창

0: 짐승이 물에 빠진 신봉사를 구해내죠. 신봉사에게 공양미 300석을 절에 시주하면 꼭 눈을 뜰 것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신봉사는 뒷일은 생각지도 않고 공양미 300석을 권선책에 적습니다.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집에 돌아온 심청이 그 사정을 알게 되고요. 신령께 치성을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마침내 공양미 300석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남경장사 선인들이 인당수 인재수를 드리고죠. 15세나 16세나 먹은 처녀를 사려고 한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죠. 청이가 여기에 응해서 인재수가 되어 떠나게 되는데요. 이후 이야기는 음악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청아 중에서 시비 따라가는 대목에서 심청이 물에 빠진 다음 선인들이 돌아가는 대목까지 듣겠습니다. 성창순의 소리로 전해드리고요. 전체 연주 시간 72분 27초입니다.
1: 세월이 여류하여 심청 나이 벌써 15세가 되었구나. 효행이 출천하고 얼굴이 또한 일색이라 이렇듯 소문이 원근에 낭자하니 무릉천 장승상댁 부인이 시비를 보내 심청을 청하였건다. 심청이 부친께 여짜오되 아버지, 장승상댁 부인이 시비를 보내어 저를 청하였사오니 어찌하오리까? 신봉사 주하라고 웃다 야야. 아, 그댁 분간 너 모친가는 별친하게 지내니라. 아그 진직 찾아가 배울 것을 이제 청하도록 있었구나. 아가 어서 건너가되 아미를 단정히 숙이고 묻는 말이나

0: 예, 촛불이 오고 분한 것 고스로다. 니네 말을 들어봐라. 성상일찍 기세우고 아들이 삼형제라 황승감 비곤하고 어린 자식 손자 없어 적정한 빈방안의 대하다니 촛불이 오고 분한 것 고스로다. 네 신세할 생각하면 내 반드 후여로 저를 듣콩 먹으니 내 소양 딸이 되어 내 공도 숭상하고 문필을 또 학습하여 말현찬 희를 볼까 언제 네 뜻이 어떠냐.
1: 심청이 이 말 듣더니 안 못 보는 아버지는 저를 아들겸 믿사옵고 저는 부친을 모친겸 믿사오니 분명 대답 못하겠네다. 기특다 내 딸이야. 나는 너를 딸로 하니 너는 나를 어미로 알아라. 심청이 어쩌오대. 치운방 우리 부친 나루기를 기다리니 어서 건너가겠네다. 부인이 비단과 양식을 후해주며 시비 함께 보낸지라. 그때여 신봉사는 적적한 빈방 안에 따루기를 기다리는디 배는 고파 등은

쓰겄다. 이래서는 못 쓰겄다. 다듬방문 펄쩍 열고 지팽이 흩어지고 다듬 너듬 너듬 너듬 너듬 너듬 너듬.

때 중이라 하는 거 잘해서도 뭘 속가와 도전 뭘 만장 채굴에 만지 따라 차절절 통 딱 짚고 흔들 흔들 허를 그리고 올라갈 때 중이라 하는 거 잘해서도 뭘 속가와 도전 뭘 연불을 맞으면 큰 학생 간다더라.

살펴보니 어떠한 울음소리 귀에 얼렁 들린다. 저 중에

여호가 편하고요 날 허리자 노래는 거라 유로미 외노름 죽장을 달아내고 이랬지요 저랬지요 깨웃거리고 올라갈지 한 곳을 살펴보니 어떠한 사람이 개천무로 붕덕반 거의 좋게가 되었구나 자중급 한 마음 저중급 한 마음 불가창상 헐헐벗어 되는 대로 내던지고 보던 행전 다님 부르고 고두노비 바짓가래 다달달달 보라 자개미 땅 부천무루의 백도 백으로 징검 옹검 징검걸 휘고 내려가 신봉사 꼬들 상투를 애뜨름에 채워 건져놓고 아버지 차려보던 신봉사라 신봉사 정신을 차려 죽을 사람 살려주니 은혜 베꼴 난망이요 누가 날 살렸소

0: 아만, 봉사 눈 뜬단 말이야. 아니, 그 어쩐 말이오. 우리 절 부처님이 연금하여 공양미 300석만 시주를 하면 3년 내로 눈을 꼭 떠오리다. 신봉사 눈 뜬단 말이야. 후사를 생각지 않고. 여 대사, 자네 말이 정녕 그럴진데 공양미 300석을 권선에 적소 적어. 저 중에 어이없어. 여보시오 봉사님. 아, 봉사님 가산을 둘러보니 300석은 고사에 두고 300주목도 없는 이가 함부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신봉사 화를 펄컥 내며, 아니, 네가 내 수단을 어찌하느냐. 잔말 말고 썩 적으라면 썩 적어. 저 중에 어이없어. 권선에 공양미 300석을 적은 후에. 여보 봉사님. 부처님을 속이면은 안진배가 될 것이니 부디 안시 명심하시오.
1: 그렇지.
0: 염려 말고 불공이라 착실히 하여 중에나.
1: 그렇지.
0: 중원 올라가고 신봉.

사사들 온데 공양비 300석을 서고프로 이래 우리 부채님을 새기면 열장들여주며 내 몸을 팔게 하건들 안무포로 봉사놈을 단돈 서고프로 이래 우리 부채님을 새기면 안전백이가 된다는지 안목불씨 내가 가고 예로 꼭꼭 보라.

같지 않고 공양미 300석을 권선에 적어보냈은 일을 어쩔거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백겨부 체규로구나. 아버지 너무 염려 마 없어서 치성이면 감천이라 정성껏 구하여 보겠네다. 심청이가 부친을 위로한 후 그날부터 목욕제에 정의하고 지극청성을 드리겠다. 구원은 단을 묻고 북도 칠성 자야 만두 첩부자를 토독혀 증화소를 떠 받쳐놓고 두 손 합장 무릎을 꿇

이러니라. 천재제시로를 성심 하에 동심 마옵소서.

선생이 이 말을 듣더니 천재로 좋은 기회로구나. 이웃 사람 알지 않게 몸을 은신하야 성인 한 사람을 청하여 여짜오되 소녀는 당뇨 15세온데 부친을 위하여 몸을 팔려 하오니 주를 사가심이 어떠오. 선인들이 좋아라고 어허거추.

놓고 모친 품고 찾아왔어. 빨래 허여 눈 안에 넣어두고 간망이 불효식 심정에는 품고 찾아왔어. 불행사 배통그른다. 아이고 어머니, 불효여씨 채수로 가게 되니 연연히 우려고 삼백서그 몸이 팔려 채수로 가게 되니 연예

벌을 주거리 삼에 하직 하고 집으로 돌아와 부친 진지 올린 후가 밤정 정삼경에 끄니 부친 옷 잠이 들어 아무런 줄 모르는구나 잠이 깰까

이거래.

피나가 여보시오 선인님네 부친 진지나 망중 지어드리고 떠나심이 어떠오 선인들의 허락을 하니 심청이 눈물 섞어 밥을 급히 지어 소반 위에 받쳐들고 아버지 어서 일어나 친지 잡수시오 야야 오늘 아침 밥은 매우 일구나 아가 청아 그 간밤에 내가 묘한 꿈을 꿨다 아버지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아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보이니 술이라 하는 것은 귀인이 타는 것이라 큰 내 선수 해몽했지야 오늘 아마도 그 장성상택 부인이 너를 수양딸로 타려가려고 감아가지고 올라나 보다 심청이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아버지 어서 친지 잡수시오 야야 오늘 아침 반찬은 매우 걸구나 건두대게 제사 모셨더냐 심청이 진지상 물리치고 담배 붙여 올린 후에 심청이 말을 못하고 우두머지 그 앉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친을 더 속일 수 없는지라 심청이 그 동바라 부채나 불어 부채로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말 못하고 기절했구나 진봉사 깜짝 놀래 아이고 이거 웬일이냐 허허 이거 웬일이야 아니 오늘 아침 반찬이 좋더니 뭘 먹고 취했느냐 아가 소금 좀 먹어라 아니 어느 놈이 봉사의 딸이라고 정겨드냐 에이? 말하여라 답답하다 어서 말하여라 아이고 아버지 불효여시고 아버지를 속였어 아니 이놈아 속였으면 무슨 큰일을 속였길래 이렇게 애비를 놀래게 한단 말이냐 어? 말하여라 답답하다

백성을 네가 저를 주어랬까? 단경장사 사인들께 삼백수금 몸이 팔려 오라리 행선 날이 오니 저를 망중 보옵소서. 어느 때나 배우리까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 거라. 아니 무엇이었죠? 어? 청아, 무엇이었죠? 에이? 햇빛으로부터 안고 이거 웬일? 오더지 안 무디어 눈을 팔아 떠날 살때

이렇게 그냥 울고 불고 뛰고 야단이 났는데 선인들이 정상을 보고 신봉사를 가긍히 여겨 백미백석 마포 평생 먹고 입을 것을 내어주었겠다. 심청이 할 일 없어 부친을 통인 어른들께 의탁을 그러고 할 일 없이 선인들을 따라가는데 따라

들면 조막 자락을 거듭 거듭 안고

없이 눈이 붓게고 못 돌고 하나님이 없인지 백일은 어때가고 어머니 자욱하여 장산도 찡근한 듯 초목도 누워버릴 진도 해누라 저 겉에도 꽃이 예우를 꽃이 비추고릴꼬 준준한 다죽은거여 백반채수고 걷는 중어 운노라 척겨꼬리

나 유량헌들고 삼상어 기르기난 한수로만 돌아듣나 유량헌다 문소리 어제 여기 여기 이련만 공

있다. 대내 성중 만고순한 날로 두 이름이라 장사를 지내 가니 가 대부로 한 곳 없고 명나수를 바라보니 구르삼녀 포경원 무량도 허시든가 황황누를 당도 허니 일모행관 하처 시오 연파강사 사이 공항대를 돌아드니 삼사는 발을

산던 슬픈 소리 전객소만 부르고리렸다. 사녀부 찬내비는 자식 찬던 슬픈 소리 전객 소리를 눈물이랑 발견.

단고설 당도 흔히 양분이 일어나면 중인 사이로 옥폐소리 들리더니 어떠한

시하니로세 호련이 간 곳 없고 물결만 출렁 출렁 배읍하니 몇 밤이며

흘러가니 금풍살비 섞이고 오고 가이 쟁년이라 낙화는요 고모 제비하고 추석 공장춘 일색이라 강안유를 황금이 천변

언니 간신히 떠들어와 회전머리 당당 토사옹룡야이하 황황가끔하여우기회를 잘했죠 솜살로 밥 짓고 온수 잡고 동우술 오색 탕수 삼색 칠과를 상위 차라 갈라요 산도 잡아 큰 깔고 저기는 넣으세요 맞춰놓고 토사공 그동 말아 의관을 정지우고 폭채를 양술에 쥐고 폭알 두르둥 헌헐세 배를 모아 이제 물도 헌년 후에 후생의 본을 받아 다 갚기고요 보니 막대한 거기 아니냐 하고 싶군년 치수 배를 타고 다살일째 어부 그 자한 홍수 구주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째 누가로 건네주고 해상어 배안장수 오강하로 돌아들어 의산 대지 건네주고 공병어 탈추가르 통나풍 빚어내어 저주어 백만 대병 초유로 화공언이 배안에 밀어놓이 허리 그저

0: 70 생담하옵소서.
1: 어, 아버지!
0: 이제는 할 일 없이

70 생담하옵소서. 여보세요, 선인인데 혹시 만금태를 대여

곡선으로 우르르 가서 물에 빠졌습니다. 영좌도 울고 사공도 울고 격군 화장이 모두 웁니다. 심청이가 마침내 치맛자락 무릅쓰고 배전으로 우르르 가서 물에 빠졌습니다. 영좌도 울고 사공도 울고 격군 화장이 모두 웁니다. 장사도 좋지만 우리가 연년이 사람을 사다 이 물에다 넣고 가니 우리 후사가 잘 되겠느냐 하는 내용도 의미심장하죠. 이렇게 선인

심청이 물에 빠진 다음 선인들이 돌아가는 대목까지 들으셨는데요. 성창순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전체 72분 27초 동안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전곡 감상 코너에서 성창순의 심청가 두 번째 순서 보내드렸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세 번째 감상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연곡 들려드립니다. 한강수타령, 도화타령, 뱃노래, 자진 뱃노래 듣겠는데요. 강효주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 연곡 들으셨는데요. 한강수타령, 도화타령, 뱃노래, 자진뱃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현재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인 강효주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웃다리 풍물 들려드립니다. 꽹과리, 징, 장구, 부계, 쇠악기 둘, 가죽악기 둘, 음향의 조화를 일구어내는 음악이죠. 사물놀이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 배의 연주 웃다리 풍물입니다.

음악 사물놀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 패의 연주로 웃다리 풍물 감상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 웃다리 풍물 들으셨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 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쇠악기와 가죽악기 각 두 대씩이 음향의 조화를 펼쳐내는 음악 사물놀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 패의 연주로 웃다리 풍물 감상하셨습니다.

하느라 하니 수궁에 어진 신하를 불러 네가 세상을 나가 토끼를 구하라. 영을 내려놓으니 별주부가 세상을 나가는 뒤 토끼 얼굴을 모르는지라. 화공을 불러 토끼 화상을 한번 그려보난디. 하!

흐흐흔흔 하늘만 가면 무두고 뜨니라 가지 마라

어머니, 나라의 환호가 계시어 약구하러 가는 복명 사신이오니 충성이 지극하면 수로용로 수말리를 무사히 다녀올지니다. 아무 염려 마옵소서. 노모님 전 하직하고 수정문 바 썩 나서서.

도경이 사준다고 악세 소리 다양 수군객 같이

그라들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깜짝 놀래 에이 아버지라니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0: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밥상 물가까지 압박받는 고단한 시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보듬는 마음의 기름값을 아끼려고 쉬는 시간에 잠시라도 이안기 시동을 끄고 본다라는 어느 농민의 말씀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1: 고생 마지기
2: 이건 뺨이에
1: 한 달 맞고
2: 남아구나.

0: 리라
1: 리야 죽어
0: 여금 따라
1: 올라가네
0: 빗소리라
1: 굴려주게
0: 올라간다
1: 올라가고
0: 올라가네
1: 올라간다
0: 뚜리 물이
1: 절로 한다
0: 올라가네
1: 올라가고
0: 한 말수 물이
1: 올라가네
0: 올라가고
1: 잘 올라간다
0: 두 말 물도
1: 올라가고
0: 올라가네
1: 잘 올라간다
0: 한 섬 두 섬
1: 올라가고
0: 퍼서 먼 물
1: 올라가네
0: 서마지니
1: 올라가고
0: 담배 위에
1: 올라간다
0: 모를 숭가
1: 정자로다
0: 인내허야
1: 올라가고
0: 유여허허
1: 올라간다
0: 올라가네
1: 잘 올라가네
0: 유여허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국악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수준 높은 우리 음악의 세계를 선보이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국악 음원 시리즈 새로운 천년의 약속인데요. 도들뼈 우리 음악에서는 우리 소리의 정수를 담은 이 음원들 가운데 엄선한 곡들을 골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삶의 깊은 회포를 달래주는 노래 동부민요 한오백년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곡은 강원도 민요의 하나로 알려졌는데요. 현재는 경기 민요 명창과 대중 가수들에 의해 자주 불리고 있습니다. 이 곡의 선율과 가사가 인생의 깊은 한을 풀면서도 생생한 흥겨움이 느껴져 아마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따라 부르고 싶은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부지역의 음악어법인 메나리 토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받는 소리와 매기는 소리가 대비를 잘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이 노래를 들려줄 강효주 명창은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이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간판 소리꾼으로 20여 년간 활동해왔습니다. 이후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로 재직하며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거목인 최경만 명인의 피리반주가 더해져 곡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섬세한 걸로 재해석된 한오백년, 강효주의 노래 최경만 외 민속악단 연주자들의 반주로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쟁 시나위 들려드리죠. 아쟁의 박대성, 장구의 박환영입니다. 15분 정도의 긴 호흡입니다.

아쟁 시나위 잘 감상하셨습니까? 아쟁의 박대성, 장구의 박환영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하루에 커피 한 잔, 이제는 일상이 된 분들 많으시죠? 집에서 한 잔 내려 드시기도 하고 카페에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천천히 즐기기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커피는 칼로리가 없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기 쉽겠지만요. 조금 다르게 보면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내린 커피인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아메리카노는 진하게 뽑은 에스프레소 커피에 물을 더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종이 필터로 내린 커피는요, 이 기름 성분이 꽤 걸러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커피라도 내리는 방식에 따라 몸에 남는 느낌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커피 한 잔으로 당장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커피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는 습관이 되기 쉬워서 이런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커피를 아예 끊기보다는 종이 필터로 내린 커피를 가끔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카페에서는 오늘의 그 드립 커피처럼 천천히 내려주는 메뉴가 있을 거고요. 집에서는 에스프레소 기계보다는 종이 필터를 선택하면 건강관리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늘 마시던 커피, 오늘은 맛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려졌는지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0: 너무운 부인 의상에 단정하고 심청을 반겨마지요. 아가,
1: 아니, 지금.
0: 네가 심청이냐?
1: 아.

언제야 심채옹을 반겨마지요. 아가, 네가 심청이냐? 듣던 말과 과연 같구나. 차를 주어 간친 후 자서히 살펴보니 별로 단죄한 것을 망정 국색 일시

소녀 타옹주 별하여 붙이는 저를 아들에게 엄미 싸웠고 저는 붙이는 무친 겸미 싸워 신치 올릴시라도 떠날 길이 없답니다. 두 눈에 눈물이 빙빙 돌며 목이매 혐할 무선다. 부인 또한 지그너여, 네 말이 당연하다. 출천지 효녀로다. 노세은 내 뜻이 미처 생각 못했고

30m 상공 밧줄 위에서 펼쳐지는 고공 퍼포먼스 숨. 대나무와 사람의 몸만으로 만들어내는 영국 서커스 밤부. 전통 줄타기를 새롭게 풀어낸 K줄타기도 관객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섬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서커스 무대가 되는 셈입니다. 특히 내일 어린이날에는 치어리딩, 태권도, 아크로바틱 같은 신체 기예를 겨루는 경연대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하늘 아래 펼쳐지는 서커스 한마당. 어른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하루를 선물해 줄 것 같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준비한 곡은 광대가입니다. 소리의 박동진, 고수의 장덕화입니다.

충전을 하지만 다 모두 다 허살하구나. 송어가 고당부며 조작은 딱 신부는 그만.

이게요, 정여를 선생 귀걸 했어. 저 사이에 한 여인이며 이천

문사 이교의 분음행이 다스러 허망한 사실을 자

은본손 제일은 인물치레 둘째는 사슬치레 그지 자가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고고 앙상블이었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2000년대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34 1부터 4까지 얼핏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에는 수백, 수만 가지의 생각과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가깝고도 너무 먼 우리의 거리를 주민번호 1234에서 좁혀가겠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그런지 거리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독 활기가 넘치는 곳이 있죠. 바로 야구장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0년대 이전의 야구장 풍경 말입니다.

기록인 셈입니다. 승패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그 분위기 자체를 즐기고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중하고

오늘 마무리 곡으로 들려드린 사물놀이 신모듬 중 셋째 거리 놀이. 아, 역시 흥겹습니다. 연주의 김덕수 사물놀이 그리고 중앙국악관현악단이었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목소리에 힘부터 한번 줘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 주의 첫 단추를 힘차게 끼우는 마음으로. 아시겠죠? 네, 눈치채셨죠? 네, 주문 한번 외쳐보자고요. 자, 외칩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매달 한 분의 명인명창을 선정해 육성으로 직접 듣고 있습니다. 소리의 본향 목포에서 구전심수로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는 아늘한 명창. 수많은 소리꾼을 길러낸 그는 판소리에 맥을 잇는 진정한 소리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녁 9시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에서 전라남도 무형유산 판소리 춘향가 예능 보유자 아늘한 명창을 만나봅니다.

5월 4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우하의 연주로 참비 맞았으니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악당광칠의 노래와 연주로 영정거리 함께 들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아이유와 얼터너티브 케이팝 그룹 바밍타이거가 함께한 미인 함께 들어봤습니다. 미인 수도 없이 많은 그 팀이나 아티스트가 리메이크 했지만 이런 리메이크는 진짜 처음이네요. 그죠? 아주 독특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아침은 여러분들 집에 가운 먼지 그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2847님, 언젠가부터 저희 엄마가 입에 달고 사는 말, 건강이 최고다. 돈보다 건강이 먼저라는 걸 나이 들수록 더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도 아이들한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세상에 모든 걸 가져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거 다 무슨 소용일까요? 그죠? 5784님,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 모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넘쳐서인지 다들 5월 4일 휴가 내려고 노력하는데 본인이 총대 메고 출근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밥 챙기느라 일찍 일어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또 일해야지 다들 편안하게 사랑스러운 5월 4일을 보낸다.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박수 짝짝짝 보냅니다. 1521님, 가훈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매번 예, 둥글게 살아야 된다 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뾰족하니 날 세우면서 살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말이죠. 라고 하셨어요. 세상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마음에 둥글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진짜 멋있네요.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가운 어떤 걸 쓰고 계시는지, 학교에서는 급훈, 요즘도 급훈 쓰고 있나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자, 샵0302 문자로, 또 저희 스마트폰 앱 덩덕궁으로도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블루스의 연주한 노래로 발걸음 듣습니다.

색소폰 연주자 마크 테일러의 여러분들의 연주로 성주풀이 듣고 왔습니다. 자, 빨간 날과 빨간 날 사이 까만 날 5월 4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지금 시각 7시 33분

입니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퀴즈 함께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스마트해지는 RR 뉴스. 자,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달부터 차량 5부제를 지키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이 새로 나왔습니다. 아이쿠, 좋네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1: 네, 지금 공공부문에서는 차량 2부제, 뭐 공공주차장사 차량 5부제 이렇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0: 예.
1: 이걸 지키면 자동차 보험료를 2% 깎아준다는 거예요.

0: 대상은 제외가 되고요. 당국은 1,7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1: 오.
0: 그럼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연간 보험료가 70만 원이라고 쳤을 때
1: 예.
0: 1년 뒤에 14,000원 정도 돌려받습니다.
1: 아, 1년 동안 2부제, 5부제 잘 지키면
0: 네.
1: 이제 보험이 끝날 때쯤에 돌려받는 거네요.
0: 우리가 왜 그 뭐 블랙박스 마일리지 이런 것도 받듯이
1: 예.
0: 그런 건데요. 뭐야, 이게 14,000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또 그냥 꽁으로 준다고 하면은
1: 마다할 이유는 없죠.
0: 네, 어차피 5부제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신청만 해도 생기는 돈이에요. 게다가 5월 중에 가입하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도 됩니다.
1: 네.
0: 신청 방법은 오늘부터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띄우거나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나가게 되고요. 이게 보험사마다 신청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문자 오면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0: 그 5부제를 제대로 지켰는지 이거는
1: 어떻게 알게 되죠?
0: 운행 기록 앱 같은 걸 본대요. 주행거리 데이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 출근 안 했는데 어디 멀리 안 갔는데 하셔도 괜히 이제 차를 좀 빼거나 이동시키는 일은 없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자, 결과적으로 기름값도 아끼고 보험료도 아끼고 환경에도 큰 이득을 하게 되는 일석삼조라고 보입니다. 어차피 5부제 동참하고 계셨다면 그냥 챙길 수 있는 혜택이니까 꼭 확인하고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요즘 갯벌 체험들 많이 하시는데 올 들어 갯벌 사고 건수가 무려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얘기지요?
0: 네, 이맘때쯤 해루질 체험하러도 정말 많이들 가시는데요.
1: 예.
0: 뭐 갯벌 나가서 조개, 낙지 이런 것들을 직접 잡아보시고 최근에도 체험형 야외활동으로 되게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 아, 재밌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게 어릴 때 했던 것도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 갯벌 사고가 심상치 않습니다.
1: 오, 예?
0: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4월 22일까지 갯벌 사고가 무려 26건 발생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11건 발생했기 때문에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1: 예.
0: 사망자, 실종자도 4명인데 최근 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가장 많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지난 1월에는 충남 태안에서 50대 남성이 아침 해루질을 나갔다가 안개 속에 방향을 잃었어요. 가족에게 연락을 남긴 뒤에 4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1: 아, 안타깝네요.
0: 예, 이번 달에도 태안에서 한 70대가 갯벌에 밤에 들어갔다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데 갯벌은 일단 밤의 방향 감각이 안 잡히죠.
1: 그러네요. 얕잡아 보면 안 되겠네요.
0: 뭐 이렇게 육지처럼 건물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니까
1: 예.
0: 방향을 계속 잃기가 쉽고 그리고 갯골이라는 거 요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1: 갯골.
0: 네. 네. 요게 갯골 사이에 무슨 줄무늬처럼
1: 예.
0: 이렇게 패여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물길처럼 그냥 되게 조그맣거든요. 그러니까 얕아요.
1: 예.
0: 그냥 줄무늬 같아요.
1: 음흠.
0: 근데 여기서 이제 물이 쫙 빠져버리면
1: 오.
0: 여기 못 빠져나옵니다.
1: 쑥 빠져드는 거군요.
0: 네네네. 그래서 무엇보다 밀물이 들어오는 속도는 성인이 걷는 속도보다 또 빠르고
1: 예.
0: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철푸덕 철푸덕 하면서 나오기는 너무 어렵고요. 방심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고립되는 건데 해양경찰청이 당부하는 5가지 안전수칙 전해드립니다.
1: 네.
0: 첫째, 물대를 미리 확인해야 되고요. 둘째,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셋째,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다녀야 돼요.
1: 그래야겠네요.
0: 네, 네 번째는 주변 지형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좋고요. 다섯 번째, 출입 통제 구역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1: 네, 갯벌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합니다. 물대를 꼭 확인하시고 안전수칙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에스컬레이트 한 줄 서기 문화를 두 줄 서기로 바꾸기 위한 정책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서 한 줄이냐 두 줄이냐 다시 논쟁이 붙었네요.
0: 네. 에스컬레이터 탈 때 대부분 오른쪽이 쭉 서고
1: 네.
0: 왼쪽은 걷는 분들을 위해서 비워두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바로 한 줄 서기인 거고 이게 한때는 한 줄 서기 운동을 캠페인을 했어요.
1: 맞아요. 네.
0: 그리고
1: 지금 잘 지키잖아요.
0: 네. 맞아요. 자리를 비켜주자라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었고 1998년에는 이렇게 한 줄 서기를 권장했다가 2003년에는 두 줄 서기 캠페인을 했고 2015년에는 아무도 호응해 주지 않는다라면서 캠페인을 중단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번 정부가 이 문화를 다시 두 줄

0: 터기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요.
1: 그렇군요.
0: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올해 주요 과제로 삼고 전국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두 줄 서기 캠페인을 하려는 이유가 있겠죠.
0: 네. 최근 10년간 에스컬레이터 중대사고 135건 중에 넘어짐 사고가 제일 많았는데 그 왼쪽 공간 빈 곳에서 네. 걷고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1: 아이고.
0: 그러니까 서 있었으면은 안 다칠 거를
1: 그
0: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굳이 걷고 뛰다가 그렇게 구르거나 이런 사고가 나는 거고요.
1: 크게 다칩니다. 여기서는.
0: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장비 문제예요.
1: 예.
0: 어느 순간 이제 에스컬레이터 사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가끔 지하철역에서도 에스컬레이터가 급하게 멈춰서
1: 예.
0: 서 있던 분들이 우와르르 넘어지거나 이거 되게 치명적인데 사람들이 그 오른쪽에만 쭉 서면
1: 네.
0: 하중이 계속 그 긴 시간 동안 거기에만 쏠리는 거예요.
1: 아, 우리 뭐 서 있을 때도 계속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서 있으면 오른쪽 고관절 아프잖아요.
0: 그거예요.
1: 아하.
0: 예. 그래서 오른쪽 부품 마모율이 왼쪽보다 무려 95% 이상 높다는 겁니다.
1: 유지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0: 그럼요. 결국은. 수리 주기도 빨라졌고 유지 보수 비용도 더 드는 거고 그리고 사고가 더 나기가 쉽고
1: 예.
0: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라는 이 물건이 원래 서서 서 있으면 옮겨드립니다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당신이 걸어가는데 빨리 걸어가게 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거든요.
1: 그러네요.
0: 예, 서 있으라고 있는 만들어진 기계라는 점.
1: 예.
0: 이것도 근거로 제시가 됐어요.
1: 맞습니다.
0: 근데 그러면 다 두 줄로 서면 되는데 그럼 해결이 되는 건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일부러 저는 이 뉴스를 많이 보니까 이 부품에 안 좋다라는 얘기를 그 전부터 들어서
1: 예.
0: 제가 가끔 저라도 왼쪽에 하중을 주려고 왼쪽에 섰어요.
1: 섰어요.
0: 뒤통수가 따가워요.
1: 저기요.
0: 네.
1: 막 이런 식으로 막 뒤에서 인기척을 내죠.
0: 네, 되게 지금은 왼쪽에 서 있으면 되게 민폐 주는 사람 같으니까 빨리 비켜드려야 되거든요.
1: 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0: 근데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도 없고요. 그래서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뭐 처음부터 다 바꿀 수는 두 줄로 모두가 할 수는 없겠지만
1: 예.
0: 두줄 서는 사람에게 눈치 주지 않은 문화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예, 인식부터 좀 천천히 바꿔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 런던, 도쿄 이런 해외 주요 도시들도 상당수가 두줄 서기로 전환을 했어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궁금한데요. 앞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두줄 이렇게 고장 난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아, 두줄 서기 해야지라고 했지만
1: 예.
0: 내가 출근이 너무 급한데 앞에서
1: 급하다거나,
0: 막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떠실까요?
1: 아유, 두줄 서기 해야죠. 뭐, 약속 시간, 뭐, 어디 출근할 때 30초만 일찍 나와도
0: 네.
1: 에스컬레이터에서 안 뛰어도 되니까요. 자,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 아침 최저 기온 7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에 21도에서 28도로 오르면서 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되겠고요. 내일도 공휴일이라서 산책이라도 가실 분들은 꼭 저녁에는 낮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
1: 예.
0: 참고해서 걸칠 것도 챙겨주시고 계속해서 좀 대기가 건조하다는 점을 연일 말씀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죠.
1: 예.
0: 최근에 산불 사건들이 뉴스로 크게 안 나온 거는 다행히 진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1: 오, 다행입니다.
0: 예, 그런데 일단 불이 붙는 일들이 꽤나 있고 그리고 눈 깜빡할 사이에 대형 화재가 삼켜버리고 참사를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기 쉬운 것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이렇게 기억하고 새기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RR 뉴스 오늘.

가야금 연주자 세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누룽지의 연주로 켈틱 야금 함께 들어봤습니다. 켈틱 음악의 분위기를 가야금으로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4939님, 엘리베이터 두 줄 서기 이거 진짜 해야 되겠네요. 엘리베이터 무게중심을 위해서라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다들 오른쪽 한 줄 서기 하니까 오른쪽만 계속 고장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짝수 딸은 오른쪽 한 줄 서기, 홀수 딸은 왼쪽 한 줄 서기, 그럼 좀 고장이 덜 날란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장호이들이 넷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50분 5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오늘은 캐나다 출신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파이스트의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파이스트라는 뮤지션의 이름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2004년, 5년, 6년 요때 진짜 엄청난 히트곡들을 많이 발표했었습니다. 특히나 동시대를 사는 싱어송라이터들에게 영향을 엄청 줬어요. 그러니까 뮤지션이 좋아하는 뮤지션, 싱어송라이터가 좋아하는 음악가 뭐 이런 거죠. 아, 그의 음악의 결을 좀 살펴보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라운지 음악, 또 독특한 인디팝, 프렌치팝 느낌도 있고요, 재즈, 포크, 정말 다양한 음악 장르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악기가 정말 적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미니멀한 악기 구성, 그리고 자연스러운 보컬의 질감까지 아주 매력적인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파이스트 노래 중에서 오늘은 원 이브닝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리듬은 아주 댄서블해요. 살짝 이제 하우스나 디스코 느낌이 나는데요. 목소리는 아주 싱숭생숭합니다. 예, 멜랑콜리한 느낌을 목소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리듬은 댄서블한데 목소리는 멜랑콜리하다. 이렇게 대비되는 음악적 요소가 곁들여져 있는 것이 감상 포인트입니다. 자, 파이스트의 원 이브닝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택.

0: 아님의 그늘 쓰고 동네 구장을 찾느라 님이 와래 우뚜리 활심 벗고 미나리 깡으로 뒤더가 눈두름 밑에 넓을 때 간장을 녹이고 우리 집에 정근이면 연애 간장을 다 녹이네 을시고 절시고
1: 잘 들으셨쥬? 이 곡은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전해오는 향토미뇨 땡땡땡 타령인데요. 입하 무렵부터 울기 시작해갖고 여름이 왔다고 알려주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두꺼비, 2번 개구리, 3번 두더지, 4번 도롱뇽?
2: 이야.
1: 껌이주? 이런 속담도 있어요. 우물안 땡땡땡. 땡땡땡.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 이 정도면 진짜 다 아시겠쥬?
2: 네. 오늘 퀴즈는 향토미뇨 속 동물을 맞히시는 건데요. 이 동물은 경칩 무렵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입하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확실히 경상도 쪽이 성질이 급한가 봐요. 좀 빠르게 소리하십니다. 귀 쫑긋 잘 들어보셔야 돼요. 거창군 남상면의 개구리 타령 들어보죠.
0: 아님의 그늘을 쓰고 동네 구장을 찾느라 아님의 와래 우뚜리 활심 벗고 미나리 깡으로 뒤더가

0: 네.
1: 아하.
0: 아니, 근데 개구리 불쌍하게 어떻게 그랬대요? 지는 상상만 해도 후덜덜한데요.
1: 그러네. 어우, 진짜. 어쨌건 이제는 안 한다니까. 개구리한테 천만다행이지 뭐.
0: 지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소년 삼촌 오셨으니까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1: 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0859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6943님께는 소금구이 막창 세트, 0808님 전병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0859 범장기지 떡, 6943 소금구이 막창 세트, 0808 전병 세트.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0: 되는 시간으로 줄었는데 김종조님은 피곤함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1: 이야, 70세 연세신데요?
0: 네. 오히려 잠은 낭비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다. 라면서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보내고 아하. 새벽에도 업무 지시를 내리고 SNS에도 글을 써댑니다.
1: 열일하시네요.
0: 네. 회의 시간이 되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하고요. 게다가 직원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빠르게 쏟아내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제를 바꾸는 경우가 허다하고 한번 말을 시작하면 쉽게 멈추지 않아서 회의 시간이 길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의는 대부분 김경조님의 독백처럼 진행이 되고 직원들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습니다.
1: 그냥 뭐 동무되네요, 사장님의.
0: 그냥 자기 얘기만 하다 끝나는 느낌인 거죠.

0: 있고요.
1: 예.
0: 근데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해서 일상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망상이나 환각 같은 정신병적 증상까지 보이는 상태를 조증이라고 하고요.
1: 아, 거기까지 가면 조증?
0: 네. 저런 증상들이 약간 보이긴 한데 조증보다 지속기간이 좀 짧고 일상 기능도 유지가 되고 망상 환각 같은 것도 안 보이는 상태를 경조증이라고 하는 거죠.
1: 그렇군요. 자, 그렇군요. 아, 경조증.
0: OST를 가져와 봤는데요.
1: 예.
0: 캐리비안의 해적 OST, He's a Pilot입니다.
1: 네.
0: 거기 나오는 이제 잭스페로라는 해적이 나오죠.
1: 어, 그죠. 네.
0: 그 사람이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1: 조니 데뷔잖아요.
0: 그렇죠. 네.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막 위험한 일을 막 해요.
1: 아.
0: 이런 모습들이 경조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 오, 영화 속 캐릭터인데 어떻게 보면 경조증 있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0: 네.
1: 거 알려주시면서 선곡해 오셨습니다. 영화 캐리비안 해적 OST 수록곡 키즈 어 파일럿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경조증을 방치하면은 나중에 그 상태가 심각해져서 경우에 따라서 조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1: 예.
0: 주의하셔야 됩니다.
1: 조증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보면 뭐 망상이나 환각 같은
0: 네.
1: 것들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하면 되나요?
0: 제일 많이 쓰는 건 일단 약물 치료를 해요.
1: 예.
0: 그러니까 약물을 사용했을 때그 일렁거림, 물결의 정도가 정상으로 좀 좁혀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1: 예.
0: 그런데 약만 드시면 약을 끊었을 때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특히 조증이나 경조증 환자들은 그
1: 되는데 어떻게 치료하면 되나요?
0: 제일 많이 쓰는 건 일단 약물 치료를 해요.
1: 예.
0: 그러니까 약물을 사용했을 때그 일렁거림, 물결의 정도가 정상으로 좀 좁혀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1: 예.
0: 그런데 약만 드시면 약을 끊었을 때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특히 조증이나 경조증 환자들은 그 격양된 상태가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약을 먹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1: 평소에 이제 격앙된 상태, 업된 상태가 이제 디폴트 값이 되니까 약 먹으면 너무 처진다, 너무 졸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0: 그래서
1: 거네요.
0: 약을 먹다가 치료 효과가 잘 유지가 될수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 경조증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 문제 인식을 잘 못하세요. 주변에서 볼 때도 막 기운이 넘친다 그렇게만 생각이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봤을 때 저거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분들한테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꼭 필요합니다.
1: 네, 기분이 뭐 적당히 좋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업되고 경조증 같은 증세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삶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연 보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5784님 사연을 제가 딱 챙겨놨습니다. 5784님이 얼마 전에 저희한테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우리 막내가 고등학교 입학 후첫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을 하루 앞두고, 이번에 역대급으로 공부를 안한것 같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대하지 마! 와,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성적을 강요하거나 부담 주는 말을 하지 않는 편인데요. 아이 스스로 먼저 선을 쫙 긋는 느낌이 듭니다. 가끔 아이들이 이렇게, 아, 기대하지 마! 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사춘기에는 아이뿐 아니라 부모도 함께 성장해야 된다고 하던데 믿고 기다리는 일, 와,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라는 사연을 주셨어요. 사춘기 아이들 마음 읽기가 어렵잖아요. 소년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 일단 기대를 엄마가 막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1: 예.
0: 아이가 기분이 막 부담되고 걱정이 되겠죠.
1: 그렇죠.
0: 안 그래도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서 첫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대학 진학에 영향을 주는 첫 시험인 거고, 그런 시험을 처음 봐야 하는 아이는 이미 부담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1: 그죠.
0: 그래서 엄마 나 불안하고 긴장돼라는 표현을 방어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엄마 나 시험 잘못 봐도 너무 실망하거나 나 미워하면 안 돼라는 말을 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1: 그 의미를 사춘기 청소년 그 특유의 아주 좀 조금 더 강한 어투로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표현이 돼서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0: 친구들이랑 시험 볼때 시험 기간에 학교 가면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노느라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밤새 만화책 봤어. 그런 애들이 시험 잘 봅니다. 제일 잘
1: 맞아요.
0: 봅니다.
1: 밑밥을 그렇게 깔아요.
0: 밑밥
1: 아유,
0: 까는 거예요,
1: 참.
0: 그냥.
1: 그러면 이렇게 불안해하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요즘 학교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1: 예.
0: 지금 듣고 계신 학부모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차피 공부는 강제로 못 시킵니다.
1: 예.
0: 부모가 도움을 줄수 있는 건 정서적, 경제적인 지원뿐이죠. 그중에서도 정서적 안정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내신 관리를 잘해야지 좋은 대학까지 같은 애도 뻔히 하는 얘기 그만하시고 엄마는

0: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거지.
1: 예.
0: 좋은 성적이라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1: 잠깐만요.
0: 네.
1: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이것도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0: 근데 이거는 가르쳐 줘야 돼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성적이 최선을 다하고 했을 때 바로 쫓아오질 않거든요. 근데 결과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면은 최선 자체를 안 해버려요.
1: 아, 그래요.
0: 그럼 성적은 어차피 안 오르겠죠?
1: 이것도 근데 적당히 해야지. 최선 다한 거 맞죠?

0: 그렇게 공부 안 하는 애는 공부하라고
1: 맞아요.
0: 앉혀놔도 공부 안 하니까 괜히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아이는 그 누구보다도 어머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동기부여가 될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녀 문제인데, 5784님, 그래도 자녀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쓰는 모습, 이거 좋잖아요. 이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0: 맞습니다.
1: 맞습니다. 자, 5784님께 전할 추천곡 어떤 거 있을까요?
0: 얼마 전에 여기 나왔던 유바리의 노래 가져와 봤는데요.
1: 오, 맞아요. 얼마 전에 나 출연했었어요.
0: 엄마가 된 뮤지션들이 함께 모여갖고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 엄마의 노래라는 앨범을 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수록돼 있는 엄마 괜찮아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 노래 들으면서 소년의 심리상담소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오늘은 심리상담소 문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조카 태권도
0: 시범단 공연.
1: 시범단 공연 잘 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3주

굴리시면서 하시는 게 소리야. 이 도량은 돌면서도 계속 입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패라는 게 그때는 희귀했었거든. 그냥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 스님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봤거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일러 주신 거야.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녹음시설이 안 돼요.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 스님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봤거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일러 주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녹음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렇게 릴 테이프 이런 거 두 개 감기는 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셨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녹음을 넣어가지고 성주공공 석장 각배 둘 영산 지금 다섯 장 이렇게 있어요. 그 지금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팔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옛날 어른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너희 이거 배우기 어려워도 이거 잘 배워놓으면 이제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너희들 자가용 갖고 와서 너희들 모셔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손상 안 되게 해서 후학들에게 전해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기록으로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송암 스님의 제자로서 현재 영산제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대구 시립국악단의 화요 국악무대 청초가 5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열립니다. 화요 국악무대는요, 3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상설 공연으로 매회 다양한 주제를 통해 국악의 여러 매력을 소개하는 무대인데요.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보다 가까운 호흡으로 국악을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제는 청초,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선물 같은 공연으로 꾸며집니다. 먼저 산조합주를 시작으로 임해방류 살풀이,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신화위, 서도민요 기나리와 자지나리, 그리고 크로스오버 국악 눈물꽃 지다를 포함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 시립국악단 화요 국악무대 청초, 5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스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의 선율 위에 춤이 더해지면 또 어떤 새로운 장면이 펼쳐질까요? 리 산조,

또 다른 무격이 5월 10일 일요일 오후 4시 국립 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요, 가야금 산조의 명인 강태홍의 산조선율에 현대적인 춤 언어를 더해 새롭게 풀어낸 무대인데요. 산조가 지닌 섬세한 흐름과 감정을 춤으로 시각화해 또 다른 감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입니다. 특히 이번 작품을 선보이는 윤여숙 무용단은 지역의 정체성과 부산춤의 매력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감각을 담아낸 안무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단체인데요. 무대엔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동래고무 보유자 김온경, 전승교육사 윤여숙을 중심으로 무용단 단원들이 함께 참여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춤의 깊이를 전합니다. 또 음악은 김경수 음악감독과 가야금 연주자 김지영 등이 함께해서요, 산조의 결을 더욱 섬세하게 살려낼 예정이고요. 공연은 산조의 흐름에 따라 다스름부터 진양조, 중몰이, 자진몰이, 그리고 휘몰이와 잔향까지 장단의 변화 속에서 춤과 음악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5월의 싱그러운 계절 속에서 산조의 선율과 춤이 함께 피어나는 순간, 그 자체로도 참 인상적인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전통의 음악과 몸짓이 만나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예술, 리 산조, 또 다른 무격에서 직접 느껴보세요. 즉흥과 호흡,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음악의 흐름, 시나위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경기 시나위 보존회의 경기 시나위 정기 연주회가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열립니다. 경기 시나위 보존회는요, 서울 경기 지역의 전통 시나위 음악을 계승하기 위해 명인들이 뜻을 모아 만든 단체인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피리의 이종대, 이용탁, 오세진, 대금 김방현과 문영희, 해금 홍홍미, 김정림, 그리고 타악의 신찬선, 최성묵, 무용의 양승미, 연봉리, 오유진을 비롯해 다양한 연주자와 무용수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는데요. 대풍류를 시작으로 태평무, 취타풍류, 살풀이, 그리고 경기 시나위와 판꾸까지 전통 음악과 춤, 연희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나위 특유의 즉흥성과 부조화 속에서 만든

한 연주자와 무용수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는데요. 대풍류를 시작으로 태평무, 취타풍류, 살풀이, 그리고 경기 시나위와 판꾸까지 전통 음악과 춤, 연희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나위 특유의 즉흥성과 부조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조화, 혼돈 속의 질서를 음악으로 풀어내며 깊이 있는 울림을 만날 수 있는 경기 시나위 보존회 경기 시나위 정기연주회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국악계에 의미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국악발전과 지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 접수는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시상식은 6월 5일 국악의 날에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